0: 네, 전시원의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괜찮은 아침 네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의 순서로 긴급전화 052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너무 아름다운 음성에 우리 여성분이 지금 또 연결이 되어 계십니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중구 복산동에 살고 있는 곽진선 집사입니다.
0: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전화 연결 바로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여쭤봤는데 지금 네. 그 운전 중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렇죠?
1: 아, 지금 차 주차했습니다.
0: 아, 정차하셨어요?
1: 네네.
0: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어디 좀 다녀오시는 길이신지 어디 가고 계시는 건가요?
1: 아니요. 지금 집으로 도착을 했고
0: 네.
1: 아이 학교 등교 시켜주고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0: 아, 아이분 지금 등교 시켜주시고
1: 네.
0: 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셨네요.
1: 네.
0: 네, 아이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0: 중학교 2학년?
1: 네.
0: 세상에. 그 약간의 어떤 터널 아닌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어떻게 좀 사춘기가 좀 강하게 왔던가요?
1: 심하게 왔었어요. 지금 이제 천천히 안정적으로 이제 가고는 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슬럼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격하게 하더라고요.
0: 아, 운동을 해요?
1: 네네.
0: 어떤 쪽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1: 네,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0: 다이빙을 해요?
1: 네네.
0: 이야, 너무 멋진 스포츠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1: 지금 이미 학교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선수로 활동 중이에요?
1: 네네.
0: 너무 멋지다.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선수로 네.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혹시 좀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1: 아, 문채윤이에요.
0: 문채윤. 문채윤. 네. 또 우리 자녀이자 또 선수로 네. 활동 중인. 그렇구나.
1: 네.
0: 아유, 너무 대단합니다.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1: 네.
0: 또 우리 어머님도 얼마나 또 아이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1: 네. 네.
0: 그렇군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멋진 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1: 아멘.
0: 자, 집사님 오늘 제가 네. 세 가지 퀴즈를 드릴 예정인데
1: 네.
0: 이 퀴즈를 다 맞추시면 저희 오늘 선물을 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선물 어떤 건지 혹시 들으셨나요?
1: 네, 케이크 선물이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케이크 제가 쿠폰으로 네. 드릴 예정인데, 좀 이 케이크를 만약에 이제 받아가신다면, 네, 네, 다 맞추고 나서 받아가신다면, 어떤 분과 좀 나누고 싶으신지?
1: 저희 남편이요.
0: 남편?
1: 네.
0: 네. 남편분이 특별히 좀 생각나시는 이유가 혹시 생신이 뭐 근처시거나 그러신 건가요?
1: 그건 아니고
0: 네.
1: 남편은 생일 9월인데
0: 지금
1: 남편이 허리 척추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0: 네.
1: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네.
0: 아, 그러세요?
1: 네.
0: 아유, 그러시면 너무 아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네요.
1: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방송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0: 너무 좋죠. 네. 우리 남편분께서는 같이 좀 교회를 나가고 있으신 상황이신 거예요?
1: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0: 아, 아직 아니신 거고.
1: 네.
0: 네. 오랫동안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1: 네. 만난 순간부터 계속해서 네.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거 보면 그 때가 아직 아닌 것 같다.
0: 아유. 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집사님.
1: 네. 네. 믿고 있어요.
0: 네. 네. 저희도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 남편분과 또 자녀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문제 또 이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잘 푸셔가지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남편분에게 전도의 또 통로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좀 소망을 해봅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지금부터 세 가지 문제를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문제는 찬양 퀴즈입니다. 제가 찬양을 쭉 부르다가 중간에 뚝 끊을 거거든요. 우리
1: 네.
0: 집사님께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1: 네.
0: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1: 긴장돼요, 벌써.
0: 아, 벌써 긴장돼요?
1: 네.
0: 아니에요.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신학을 가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1: 신앙은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4살 때부터 나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찬송가와 찬양 둘 중에 어떤 게좀 편하신지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1: CCM?
0: CCM.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억의 찬양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 맞추시기를, 네, 간절히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 찬양 퀴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1: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0: 정답! 와우! 첫 번째 문제 아주 가볍게 맞춰주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이것이 성경 속에 어떠한 단어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좋습니다. 자, 우리는 주일마다 이곳에 갑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이것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 속에도 있기도 하는데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곳,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곳은 무엇일까요?
1: 교회.
0: 정답!
1: 네.
0: 정답! 교회!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만 남았어요, 집사님. 자,
1: 네.
0: 마지막 문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주

0: 간단한 문제일 수도, 때에 따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극동방송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극동방송의 울산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의 주파수는 몇일까요?
1: 107.3MHz.
0: 오! 정답! 이야, 집사님! 이야, 집사님!
1: 네.
0: 세상에. 아니, 우리 집사님.
1: 네.
0: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너무 지금 감사해요.
0: 저 지금 약간 감동이에요. 극동방송 네. 주파수를 네 가끔가다 좀 잊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맞춰주셨어요.
1: 왜냐면
0: 네
1: 저희 남편이 한 번씩 제 차를 이동 주차한다고 주차할 네. 때 보면 이 전원을 꺼버리거나 내가 헤르츠를 다른 데로 돌려놓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다시 한번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0: 아~
1: 그래서 제가 더 기억을 할 수 있는 것도
0: 이야
1: 네, 그것도 감사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1: 네.
0: 우리 집사님 극동방송 들으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1: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기는 했었는데
0: 네.
1: 네 운전 주행 아닐 때는 듣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0: 그렇죠.
1: 네, 요즘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듣기도 간간히 하기도 하는데
0: 네.
1: 주행 중일 때만 이게 거의 청취를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주파수까지 기억해 주실 정도면 정말 찐 애청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1: 네.
0: 네 저희 오늘 또 세 가지 문제를 아주 가볍게 또 맞춰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도 꼭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저희가 더 네.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남편분과 자녀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텐데 자 네. 마지막으로 집사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1: 네.
0: 극동방송 주파수까지. 아주 늘 기억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집사님께서 우리 극동방송을 향해서 좀 네. 응원의 한 말씀을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1: 많은 사람들을 이 소리로 전도하고 있는 이 사명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0: 아, 네.
1: 그 한 분 한 분들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믿지 않는 사람 잠시 한 번이라도 들었을 때 그 씨앗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예수님만을 전파하는 그런 방송이니까
1: 네.
0: 네 계속해서 복음 전파 사명에 더욱더
1: 네. 네,
0: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유, 저희가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1: 네.
0: 곽진선 집사님, 오늘 남편분 네. 또 자녀분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중보로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긴급전화 052 두 번째 도전자와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 다 들으셨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듣고 계시는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그냥 어떤 기도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기도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급전화 공호인은 이제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려서 오늘 코너는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찬양곡 먼저 이어드리고 저는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멘. 어노인팅의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이어서 내게 강 같은 평화까지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제 벌써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떤 분께서, 우리 청취자분께서 왜들 전화를 안 받으시나 유유라고 하면서 극동방송과의 전화통화 참 은혜고 잊지 못할 시간인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나라고 하셨는데, 아마 출근을 하셨거나 그런 각자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우리 혹시라도 전화 통화에 좀안 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번 기회를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긴급전화 052는 월요일마다 돌아오니까요. 너무 걱정

라고 하셨고요. 오랜만에도 문자 이렇게 많이도 받았네요. 그 중에도 가장 눈여겨서 봤던 우리 5226번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김동숙입니다. 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죠. 뭔가 세상에 온갖 꼬리표를 다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꼬리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뉘앙스처럼 때로는 정말 좋지 않은,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이름들이 우리의 꼬리표, 우리의 이름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실패한 자 혹은 뭔가 정말 치료가 필요하고 뭔가 고침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늘 따뜻하게 우리를 향해서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실패자나 어떤 나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고 붙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존귀한 자녀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끝곡 올려드리면서 좀 물러가도록 할게요. 괜찮은 아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일 만나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프랑스의 작가 이 빅토 위고는 아이들의 작은 손에 미래가 있다라는 참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이들이 작다고 멸시하거나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제 미래를 벽돌로 집을 짓는 것처럼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방치해두면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의 군대 장수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왕 사울과 온 군대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죠. 이 골리앗은 키만 해도 거의 3m 정도가 되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협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이제 큰 위기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역사는 골리앗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가 골리앗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그 골리앗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걸 볼 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또 이끌어가는데 따라서 이 골리앗 때문에 끝이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의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을 세워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이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군대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아주 모욕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참 그러니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은 그 두려움에 전부 다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에 있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모욕의 말을 듣고 골리앗과 싸워서 죽이겠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 말이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그는 사울 왕에게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참 여러분 우습기도 하면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보통 위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위로하고 그게 참 우리가 보통 위로인데 어린 소년이 왕에게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린 아이도 믿음을 가지면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녀들이 어린 아이지만 부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만 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죽이겠습니다. 참 여러분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행동까지 옮기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왕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여러분 너는 소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 어린 다윗을 참 이 평가절하는 아주 가치 없게 싸울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자,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어리기 때문에 다윗을 가치 없게 싸울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아주 이 잘못된 평가인데 먼저는 당시의 사회 통념이죠. 어린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모의 힘이 필요하고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손해이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아이들은 가치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업신여기고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단입니다. 어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린 소년이다는 거예요. 딱 속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꿈을 이야기하고 어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들어줘야 되는데 어린 게 뭘 안다고 딱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러분 정말 그 부모로서 정말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의 귀한 그 가치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참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할 때는 아, 그거 대단하다고 참 너무 귀하다고. 그리고 전쟁이 사람의 외모에 달려 있다는 또 불신앙입니다. 자, 골리앗처럼 어릴 때부터 용사고 또이 키도 크고 힘도 있어야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소년은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자, 이거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그저 무기가 있고 군대가 강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저 키가 크고 훈련되고 무기가 있고 칼과 창이 있고 스펙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자녀들 신앙 교육하기보다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에 가고 여러분 스펙을 쌓고 이렇게 하면 인생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어린 소년의 이 말씀 속에는 이 다윗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외모만 어리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보는 것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 그 다윗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사울 왕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리더로서 참 부족한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어린 아이의 장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장점을 보았죠. 마태복음 18장 2절 4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가치를 알고 어린 아이의 속성 중에 겸손하고 절대적 의존성, 참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배우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들은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재밌고 신기하고 많이 웃고 정말 미래지향적이에요. 걱정도 별로 없고.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참 오늘도 여러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들 마음껏 지금 기뻐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참 좋은 그 성품의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는 부모가 탁월한데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아이의 미래를 아주 믿음으로 탁월하게 본 어머니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를 그 바로왕의 여러분 탄압 가운데 아이가 낳으면, 남자아이가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 탄압 가운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 아기를 낳으면 다 아름답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모세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아이다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어린 아이의
가치를 아는 순간에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 석 달을 숨깁니다. 생명을 걸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고 석 달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가에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두고, 그리고 유모가 되었을 때, 보통 그 당시에 유모가 되면 이 3살, 4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애를 교육시킬 수 있는데 이걸 꽉 잡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의 신앙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 그 어린아이 가치를 모르면 절대 가정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뭐 애들 성경 암송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애들 제자반 보내고 가치를 모르면 그 안 합니다. 교회도 젊은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걸 가치를 모르면 훈련시키지 않는 거죠. 방치해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이들의 가치가 있고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가 열려지는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아기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했어. 교만한 자는 어린 아이로 태어난 예수님 모르죠.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아무나 예수님 못 만나도 어린 아이 약하게,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참 어린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그걸 누가 키워주느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도토리 씨앗에 여러분 큰 나무가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미래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이들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린 소년이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멸시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리더십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다윗이 이 사울의 말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말과 이런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많이 입는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말에 낙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어린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들과 싸우며 건져내었고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하려면 쳐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반드시 쳐죽이겠다고,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이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참 귀한 말씀인데, 신앙 고백인데,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먼저는 현재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때는 영아부 때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유치부 때는 유치부대로 필요하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대학교는 대학교 때인데,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때의 공부 때문에 이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보다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예배를 내려놓고 도움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없었다면 골리앗이 출현했을 때, 등장했을 때 골리앗을 이기겠다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에 현재 주어진 시간에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시키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골리앗이 같은 문제가 출현할 때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작년의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뭐 공부해야 되고 늘 크면 믿음 세워. 절대 작년의 때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죠. 유아기부터 우리의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공부 잘하면 자기를 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지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축복의 아이도 되고, 또 공부할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평안을 주어서 그 공부를 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는 거예요. 예. 아멘.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아이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더 지혜롭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아이가 되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신실합니다. 참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주 귀한 고백하는데,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제도 건지실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하고 재물도 있다가 없어지고 건강도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고 수시로 변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거에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여러분 신실하고 변함이 없잖아요. 다 여러분 다 바뀌고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심어주면 일평생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리고 신앙은 인생의 삶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예수 안 믿으면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다윗이 여러분 지금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골리앗을 죽여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귀한 신앙이에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참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알죠? 뭐 이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아주 오래된 교회, 제1독립교회를 다녔는데 마당이 너무 여러분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오래되고 포장이 안 돼서 비만 오면 절벅거려서 신도 버리고 예배당이 문제예요. 다 엉망진창되네. 그런데 이 어린 13살의 존 워너메이커가 이걸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교회가 이렇게 버려지고 교인들이 어른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어린이가 생각하면서 길을 깔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벽돌로 길을 깔기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했는데 워너메이커가 알바이트 하면서 어릴 때

한 달에 7센트를 주었는데 그 고기에서 벽돌을 사서 갑니다. 주가를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자 이렇게 깔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아침에 뭔가 누가 자꾸 벽돌을 놓는 거예요. 보니까 충격을 먹습니다. 13살 워너메이커가 길을 깔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올라와서 축복 기도를 속으로 합니다. 하나님 존 워너메이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꼭 보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처럼 이런 신앙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 애들이 일을 저지릅니다. 나라를 바꾸어버리고 여러분 도시를 바꿔버리고 세계를 바꿔버리고 자 저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믿음에 있는 아이들이 역사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설교 때 온 성도들에게 존 워너메이커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길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마당을 정말 벽돌로 깔아야 되겠다는 거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어린 소년 때문에 도전을 받고 교인들이 전부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길을 깔기 시작하고 교회도 더 큰 좋은 교회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어린 아이의 믿음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신앙이 들어가면 집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집에 어린 아이들 위한 신앙교육 없습니다.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시간 다 보내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비롯해서 같이 영상이든 전화든 집에 가정예배든 당장 오늘부터 가서 누구에게 투자해라?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쓰십니다. 하나. 왜? 그들은 약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챔버스 목사님 축복대로 나중에 우리나라에 1908년에 우리나라에 저기 보는 YMCA 건물을 지어주게 됩니다. 정말 백화점 왕으로 복을 받고 정말 최신부 장관까지 되고 세계의 주일학교 최고의 총재가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 헌신해서 존 워너메이커 자기가 가난한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전 세계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돈을 보내서 여러분 YMCA 건물을 짓게 하나님 목사님 축복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믿음입니까? 예배드리고 복받고 잘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믿음 골리앗 밑에서 마귀의 권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의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이 어리든 간에 우리는 자기의 관계에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이해가 되면 내게 복이 되면 기뻐하다가 손해가 되면 떠나버립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는가 정말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어릴 때부터 헌신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주님은 오늘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거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를 쓰시는데 사울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쓰시는데 사울은 겉만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꾸 겉만 보고 여러분 외적인 것만 자꾸 스펙을 아이들에게 심으면 내면은 텅 비어 있고 내면은 여러분 이기적이고 죄짓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길러내면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속이 꽉 찬 아이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겠다는 아이 내가 공부를 해도 정말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엄마 아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시 세우겠다 정치가 되어서 법관이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뭐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작은 일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작은 일에 충성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다고 이런 믿음의 아이를 길러내야 미래가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자기 속만 채우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0: 소망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신앙을 들은 사울왕은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보냅니다. 그 희망의 실마리를 다윗에게 걸고 있습니다. 희망은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희망은 어린 아이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린 아이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이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아이를 정말 암송시켜주고, 제가 너무 고마운 것은 자녀들 제자반 보낸 부모 있습니다. 예. 용돈까지 주면서 그래요. 예. 이건 여러분 정말 탁월한 부모입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예. 과거의 주일학교 때문에 있는 거예요. 희망은 어린 소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라는 사울의 말을,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희망인데 사울은 어리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 소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어요. 자꾸 고집 내세우고 어른으로 행상 소망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여기에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국에 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 가운데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은 약 20%, 중국은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도쿄 신주쿠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성도들이 함께 거리 전도를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면 명령처럼 들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서 전도지를 건네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사람마다 마음의 문을 여는 방식도 다르니까요. 이렇게 전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눈에는 작은 전도지 한 장, 또 짧은 인사 한마디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한 영혼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을지 몰라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복음을 담은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미소를 전하는 월요일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시작했어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신주쿠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던 분들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읽게 됐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대요. 정말 30분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한 전단지, 복음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뒤에야, 하나님 제발 이거 받아갈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뒤에야 또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데 너무 귀하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참 귀합니다. 사실 전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한 뒤에도요, 금방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요, 선한 일을 해도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를 당장 주시기보다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작은 걸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땅히 주어진 일에 그냥 순종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순종의 자리가 있을까 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순종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내 뜻대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곡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박영희의 곡이었고요. 한웅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같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면서 0691번님이 인사 주셨어요. 오늘도 방송에 감사하다는 마음 주셨습니다. 3446번님 요즘에 많이 많이 힘들고 우울했는데요. 그래도 주님 덕분에 한번 웃어보겠다는 말씀 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멘. 이 찬양 들으면서 또 힘내보겠다고 신청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하루 되길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옵니다. 아멘. 네,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4988번님 배과원에서 일하면서 듣고 계시대요. 오, 배과원.

대나무 잎들이 찬양 소리에 은혜 받고 너울너울 춤추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찬양 좋다고 주셨습니다. 야, 이 극동방송 듣고 자라난 배들은 맛이 은혜로울까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점점 더 더워질 텐데 그래도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6786번님이 새 직장에 출근한 지 일주일 됐대요. 이제 2주차 들어가시나 봐요. 감사하며 방송 잘 듣고 있다고 또 주셨는데 아직 막 조금 긴장돼 있을 그럴 때네요. 네, 이제 2주차 출근하시는데 그래도 또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적응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3285번님이요. 예전에 직장 동료가 건네준 전도지 한 장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그 전도지가 지금 보니까 제 인생을 바꿨네요. 라고 그분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야, 이 영혼의 생명의 은인. 아니 진짜 이게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요.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전화했을 뿐인데 그 전도지를 받고 반응하는 건 또 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니까 용기 내어 또 전도해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뭐 교회마다 새생명축제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마음의 품은 그 가족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그 교회에서 받은 전도지 한 장, 초대장 한 장 꼭 건네보는 이번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1964번님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늘 새벽에 남편과 함께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다짐 주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들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힘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9950번님이 신청해 주신 주님의 선하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맡겨진 자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국에 0558번, 지역번호 052-268에 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에 9001 은광교

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어떤 목사님이 신실한 성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콩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트럭에 땅콩을 싣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 트럭에 복음 땅콩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격려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어서 그 복음 땅콩 한 봉지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복음 땅콩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복음 땅콩이 아니라 복금 땅콩입니다. 복음과 복금의 차이를 만든 그 받침 작은 기역 하나, 그것이 굉장히 의미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그 작은 한 가지, 그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그 결과가 참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커피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스타벅스입니다. 커피 하나에 집중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검색창 하나만 나옵니다. 검색 하나에 집중했더니 마찬가지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죠. 이 작은 것한 가지 나는 정말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특별한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문장이 뭐 어떤 거냐면,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저도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편인데요. 그래서 좀 잠깐 동안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그 성공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찍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의 꿈대로, 그의 바램대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그가 회복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한 가지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그 아버지는 아들 그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 이후에 이 청년의 인생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제 딸은 해군 장교입니다. 몇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을 저는 몇 달마다 재현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늘 눈물 흘립니다. 헤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워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미국에서는요, 학업이나 취업 혹은 파병으로 인해서 멀리 떠났던 가족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elcome home. 당신이 회복해야 할한 가지, 그리고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1: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당신 하나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드리고요. 필요하신 분께는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계와 생명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생계는 먹고 사는 거고요. 생명은 왜 사는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생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생계를 챙기느라 정작 우리 생명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생계를 위한 걱정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위해서 간구할 때 모든 생계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그런 네, 날에 뵙게 네. 됐습니다. 목사님.
1: 네.
0: 오늘 제가 생계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때로 너무 좀 생계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네.
0: 생명을 위한 그런 기도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렇게.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0: 아멘.
1: 그래서 우리 생계도 돌봐주시고 또 그 넘어서 생명을 채워주셔서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피디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오늘 또 역사하실 줄 믿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0: 네, 목사님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시간

0: 새롭기도 해주심으로 이 시간을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멘.
1: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0: 아멘.
1: 주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0: 아멘.
1: 이 성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이 생각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나라 가운데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나라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나라 앞으로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실 줄 믿사오며.
0: 아멘.
1: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이 시간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과 함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기도의 시간 시작할게요. 문용택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921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겹쳐있는 여러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마음이 평안함으로 차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일정이 함께 있으신가 봐요. 몸이 피곤하지 않게, 그리고 네. 모든 일들 잘 또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늘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분 같은데.
0: 맞습니다.
1: 네, 네. 또 이번에 일이 많다고 하시니 감사하네요.
0: 네, 네, 그렇네요. 네,
1: 하나님께서 계속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네,
1: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9215번님 늘 남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늘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특별히 구합니다. 남편에게 지금 일정이 바쁘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바쁜 일정들 잘 소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무엇보다도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하나님 구합니다.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셔서 많은 자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고 복되게 보이게 하셔서 하는 일들이 더 소문나게 하시고.
0: 아멘.
1: 더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축복이 이 모든 하는 일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9215번님 가정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그 은혜가 있기를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는데 조금 길게 보내주셔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우울감과 상실감, 무기력증이 와서 대안학교로 전학 가고 싶다고 해서 저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성적이 좋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자기 욕심만큼은 못 나와서 그런지 만족을 못하고, 또 공부량도 버거우니까 여러모로 벅찬가 봐요. 내향적이라서 친구도 없고 하니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친한 친구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시험도 없다고 하고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 도움도 주고 하니까

0: 비교되고 가고 싶었나 봅니다. 지금 주말에도 기말 시험이 2주 남았는데 공부도 안 하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교회가 작으니까 재미도 없고 주일학교 또래도 없고 하니까 가는 것도 억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사모님께서 자녀가 없으셔서 그런지 공감이 안 돼서 산만하다고 질책하셨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들이 나는 교회 안 나간 것도 어딘데 그런 비난만 하냐고 더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1학년인 딸도 내성적이라서 인사하는 것도 부끄럽고 어색하고 근데 그런 딸에게 인사성 없다고 지적하시고 딸도 또래도 없고 하니까 교회 가서 외로워서 교회 가서도 외롭고 학교 가서도 외롭고 여러모로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고등학교 따님과 또 초등학교 5학년 아드님이 계신데 둘다 각자의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그러게요. 자녀분들이 다 정착의 시기에 와 있네요, 그죠? 이 정착 시기를 잘 감당하면 좋겠네요. 예, 참 어렵고 힘들 때죠. 어떻게 보면.
0: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연을 소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고등학교 따님이 좀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큰게 아닌가
1: 그러게요. 예,
0: 싶습니다.
1: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것 같네요.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또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예, 또,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어디로 어떻게 뭐 결과가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안정한 심령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안정된 심령이 가득하게 하셔서,
0: 아멘.
1: 먼저 일단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
0: 아멘.
1: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명으로 두 자녀, 딸과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1 딸,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모든 상황이 짜증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분명히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을 갖고 하나님 잘 정착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0: 아멘.
1: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때를 따라 도우신다 하셨는데 지금 이때에 우리 고1 그 따님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0: 아멘.
1: 그곳에서 진실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0: 아멘.
1: 고 초등학교 5학년의 아드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이래저래 교회 안에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교회
0: 아멘.
1: 안에서 진실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린
0: 아멘.
1: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어린 심령들. 주님 스스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0: 아멘.
1: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0: 아멘.
1: 이두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0: 주여.
1: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0: 아멘.
1: 맡기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우리 익명의 또두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장할 때 어떻게 늘 좋은 날만 있겠어요? 오히려 이런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이런 순간들이 우리 두 자녀님에게 정말 올바른 그런 성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또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따님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드님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507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내일 저희 딸이 서울 병원에서 갑상선 진료를 받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의 모든 일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역전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도에도 은혜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0: 와, 내일 참 많은 것들이 있네요. 따님의 갑상선 진료가도 있으시고, 새벽 기도 후에는 전도까지 나가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위에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열심히 많으신 분이시네요. 우리 따님, 갑상선 진료라는 게 그러면은 뭐 수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죠?
0: 진료라고 하시는 거
1: 진료라는
0: 보니까 아마
1: 거니까.
0: 뭐 항진증이나 뭐 이런 쪽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507번님, 우리 따님, 갑상선으로 인한 이제 진료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울까지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진료 받을 때 함께 하셔서 은혜 안에서 잘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더욱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 따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0: 아멘.
1: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한 귀한 따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0: 아멘.
1: 간절히 구합니다. 늘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9507번님, 주님 함께 하시고,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전도하는 손길 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셔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0: 아멘.
1: 9507번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복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0: 아멘.
1: 9507번님 함께 하시고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따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료받기 전이 가장 긴장되고 걱정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행하실 거라고 믿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 제목 8048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사위 방광 종양 수술 후에 오늘은 전이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전이가 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이가 되지 않으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마 우리 8048번님 장인어른 혹은 장모님이 되실 텐데, 네, 얼마나 또 간절한 마음으로
1: 그럼요.
0: 보내셨겠어요.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좋은, 저기,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0: 네,
1: 하나님께서
0: 그렇습니다.
1: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8048번님,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8048번님의 사위분이 방광 종양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전이 관련되어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0: 아멘.
1: 사위분 그 온몸에 주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탈하게 하시고 검사 결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무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0: 아멘.
1: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전이 된 모든 것들이 전혀 없게 하시고 깨끗한 검사 결과를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0: 아멘.
1: 진실로 이후에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사위분을 도와주시옵소서. 또이
0: 아멘.
1: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복된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이번 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0: 아멘.
1: 주님 오늘 또 함께 하셔서 모든 검사 결과를 이끄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우리 8048번님,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검사 결과에 하나님께서 또 안수해 주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분의 건강이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0: 네, 기도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19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대구 사시는 친정아버지께서 88이 되셨어요. 식사를 두 끼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아서 체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구 사시는 친정아버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따님께서는 아마 울산이겠죠. 네. 다른 지역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럴 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도 모시고 싶고, 우리 가정도 좀 돌봐야겠고, 그런 여러 마음 가운데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정아버지를 위한 또 선한 계획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1: 네, 그러게요. 많이 못 드시니까 또 따님 마음이 그러신가 봐요, 그죠? 그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0: 네,
1: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그러신 것
1: 그죠?
0: 같아요.
1: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159번님, 우리 늘 자기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늘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대구에 살고 계시는 친정 아버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로하셨고 또 식사도 전같이 하지 못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욱더 그 모든 육신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주님 식사를 좀할수 있도록 그 모든 식욕과 모든 부분들을 소화

0: 사력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 주님 합당하고 적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돌보는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요양보호 서비스를 주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이 잘 보호받고 돌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친정아버님의 영육간에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 편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88 되신 친정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 제목 7087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수요일날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가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검사 잘 받으시고 또 숨찬 것과 복수가 차고 몸이 붓는 원인을 발견해서 수술 안 받으시고 약물 치료로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골수검사를 수요일에 받으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셨나 봅니다.
0: 네네. 아이고, 복수까지 차고 그러시면 많이 힘드셨겠다. 그죠?
1: 네, 맞아요.
0: 네, 하나님께서 그러게 기도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네네. 우리 따님들이 효녀네요. 다들 따님들이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네.
1: 그러네요.
0: 네. 네,
1: 방금 전도 그렇고.
0: 예, 우리 아드님들 회개하셔야겠네. 아드님들 전부 다 대한민국.
1: 자,
0: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우리 7087번님, 우리 따님이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이 수요일 날 골수 검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탈케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진실로 모든 것들이 치료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지금 복수가 차고 몸이 붓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수가
1: 아멘.
0: 은혜 안에서 속히 다 빠지게 하시고 붓기도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편안하게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약물 치료로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7087번님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수요일날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이번 검사를 통해서 분명히 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 받기까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908번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부부싸움으로 따로 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제는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 87이신데 처음으로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고 계십니다. 오랜 기도로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니셨는데 많이 슬픕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다시금 교회 다니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조현병도 치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0: 네.
1: 네.
0: 네, 그러시군요. 이전에도 기도 제목이 올라오셨던
1: 맞아요.
0: 분 같기도 하네요.
1: 기억하시네요, 목사님.
0: 네, 네, 네. 그러게요. 그래도 본인이 이제는 합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네,
0: 그래서 이 가정이 은혜 안에서 다시 연합하고 또 시어머니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 본인도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3908번님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연합에 대한 마음 갈망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0: 3908번님, 주님 그 가정을 주님 돌봐주셔서 은혜 안에서 진실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그 먼저 우리 3908번님의 마음을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주의 피로 덮으시고 주의
1: 아멘.
0: 손으로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주님 점점 더 안정된 심령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1: 아멘.
0: 가정의 진실로 연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다시 하나 되고 서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여 주님의 전을 떠난 우리 시어머니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다시 주의 몸된 제단으로 주님께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1: 아멘. 아멘.
0: 가정의 모든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주님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1: 아멘.
0: 모든 것 맡깁니다.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 3908번님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정하신 가장 선한 그때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보내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동일한 시간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진행의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8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탁구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엑시옴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지난 5일 전 세계 85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한국성결교회 연합회가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기용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학원선교 인프라를 총교단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대대적인 기도 모임 확산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의 인권 및 종교 자유 핵심 인사들이 부산 세계로 교회를 방문해 한국교회의 긴급 현안을 나누고 글로벌 신앙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이병구 네페스 회장이 숭실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전 세계 탁구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엑시옴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지난 5일 전 세계 85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탁구 선수권 대회에 목회자들과 선교회들이 연합해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원극동방송 허영은 PD가 보도합니다.
1: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하는 1등급 대회인 강릉 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는 만 40세 이상 전 세계 탁구마니아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이번 탁구대회에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와 양영자 탁구선교회, 그리고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연합해 참가한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탁구선교회 양영자 선교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양영자 선교사입니다. 탁구 선수였을 때 받은 주님의 은혜가 이제 많이 있어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이 탁구 선교를 통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 이제 탁구라는 접촉점이 있어

0: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복음도 전하지만 그곳에 또 청소년들 자라는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한국에 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또 하고 싶고요.
1: 강기영과 양영자 탁구 선교회 그리고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가한 선수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정태우 목사입니다.
2: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동역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그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동역할 수 있는 만큼 동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다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동역을 할 겁니다.
1: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85개국에서 3천여 명 이상의 선수가 강릉을 찾아온 만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FEBC 뉴스 허영은입니다.
3: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기용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이기용 목사는 지난 5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성현 소속 세계교단이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강력한 성결운동을 주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한성현은 정기총회 직후 분과별 회의를 열고 새 회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신학분과는 유신진화론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으며 교육분과는 목회자 재교육 교재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분과는 목회자 체육대회를, 사회복지분과는 정책포럼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학원선교 인프라를 총교단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대대적인 기도 모임 확산에 나섰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학원선교위원회는 지난 5일 경기도 세중앙교회에서 제1회 학원복음화 세미나를 열고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을 전개해온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선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사례 발표에 나선 용인성서교회 엄혜진 목사는 무너져가던 청소년부가 학교 안 기독교 동아리 개척을 통해 불신자 학생들을 전도하는 다음 세대 중심 교회로 체질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세중앙교회 김신유 목사 역시 지역 45개 중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 주도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부흥의 핵심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의 인권 및 종교 자유 핵심 인사들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한국교회의 긴급 현안을 나누고 글로벌 신앙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지난 7일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라이지 반즈 차관보와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 베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교회를 방문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세계로교회 측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법인해산법, 기독교 교육 규제 조치 등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한미 청년 연대 프로그램 구축과 소년보 목사에 대한 고발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병구 네페스 회장이 숭실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최근 교내 캠퍼스에서 대학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고 김장환 이사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를, 이병구 회장에게 명예공학 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내외 선교와 교육, 민간 외교와 사회공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 회장은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평가받았습니다. 이윤재 숭실대 총장은 두 분의 업적이 방송 미디어와 신앙, 기술과 경영의 성공적 조화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식에서는 숭실대 법인 이사장인 오정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사 대독이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울산과 경남 중동부 내륙 지방은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너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과 밀양, 양산 지역의 예상

0: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울산과 부산, 김해와 양산 지역의 강수 확률은 30에서 60%,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김해, 양산은 24도, 부산은 23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강세형입니다. 평안한 월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우상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신다면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마음이 병든 확률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7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도 안 나는 거죠. 한 가정당.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원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살기 힘든데 아이 낳아봐야 더 힘들고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무표정입니다. 아니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온갖 근심이 다 담긴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 다 행복하길 원할 텐데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 애를 씁니다. 쾌락, 명예, 뭐 권력, 돈, 특히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이런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로도 유명하죠. 둘째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건 그 당시로 따지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써요. 소위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쾌락을 누리면 행복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 뭐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긴 거죠. 아버지만 떠나 있으면 그 돈으로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멋진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요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특별히 돈. 여러분 상업 광고 보면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또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하면 아예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쾌락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아, 식도락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랬죠. 허랑방탕 극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남은 것은 궁핍뿐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망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명예,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 잘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 평가가 늘 바뀝니다. 금방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막 좋았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기사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도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정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그렇

0: 그럴까요? 권력자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만 봐도 늘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암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또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최고 정점자들을 보면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뭐 어때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머니가 최고죠. 재산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챙겨간 게 돈이었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쾌락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 돈이 강력한 신이 되어 있죠. 아파트 평수 몇 평이고 어떤 차를 타고 명품 들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도 온통 그런 광고죠. 물론 돈 필요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 걱정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못 입고 시쳇말로 움직이면 돈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편리를 주긴 하지만 참된 행복을 100%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참된 행복을 보장한다면 뭐 기사에서 종종 뜨잖아요. 어쩌다가 재벌이 자살하고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목숨 끊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때 행복을 누려요. 느낍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보시면 돼요. 연애할 때. 그건 자녀들 이렇게 연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한참 사랑에 빠진 28 청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막 썩을 표정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 죽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입니다.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왜 그럴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 착각이 지속되는 동안 행복해요. 세상은 다 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제 깨는 거죠. 아니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준 엄마가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만 행복합니까?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의 재산을 다 날려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그때야.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들이 아니라 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게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멀리서. 그리고 그 어르신이 채통없이 막 뜁니다. 냅다 뛰어와서 냄새나는 그 노숙자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제 종으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가서 씻기고 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 잡고 동네 잔치 열자. 아들이 동네 유지인 아버지 배신하고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재산 팔아서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자신이 감당하고 아들 다시 껴안고 회복시킵니다. 말 그대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하듯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합니다.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집 나간 아들처럼 쾌락, 명예, 권력, 돈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십자가에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 아파 난 아들을,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엄마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파고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비루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0: 제주도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참 오랜만이죠. 북한에 한라봉 묘목, 또 신장 투석기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보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대북 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소나무의 재선충약 등 이 북한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보냈다고 하죠. 이런 지원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고 지원한 곳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의약품이나 식량 등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에 앞장서 왔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들에 앞서서 이런 인도적 지원부터라도 재개되기를 한마음으로 다들 바라고 있거든요.
1: 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요. 특히 북녘을 향해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0: 올해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이혁진님의 주가 일하시네 찬양 올려드릴게요.

0: 생방송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하셨는데요.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도 순종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 첫 걸음이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석체크와 함께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오해피데이 오랜만에 출석체크합니다. 복음통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며칠 오해피데이 못 들어와서 꿈속에서 두 분이 보여서 오늘은 다재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통일이야 어서 오라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네. 어떻게 꿈속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0: 왜 기도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항상 꿈에서 만날 정도로 이렇게 복음 통일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또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 일하시길 믿고 또 맡기고 신뢰하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7098님도 문자 주셨고요.
1: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북향민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올 계획입니다. 2116님 아마 북중 접경 지역에 다녀오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너무 귀한 여정이에요.
0: 그래요. 아마 그 북중 접경 지역 중국에서도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 참 어려워졌고
1: 네.
0: 직접 전도하거나 교회를 방문하는 것조차 참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또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자유가 또 복음을 전할 그 자유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뤄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방송을 듣고 선물 받으신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선물 받아서 원룸에 은둔에 살고 있던 한 분을 제가 살리게 됐습니다. 교회를 3주째 잘 나오지 않고 계시는데

0: 감동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안 먹고 그분께 선물로 드렸거든요. 세상에. 앞으로 교회 잘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받은 사랑을 또 이렇게 흘려보내셨어요?
1: 3874님.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이 번호만 봐도 아마 부산의 애청자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너무 귀한 사역으로 또 이 문자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됐으리라 믿어요.
0: 그래요.
1: 이렇게 나눔의 사랑을 그리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조금 전 선물 받아보신 것처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도 선정 통해 선물을 네.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0: 출석하실 때 여러분의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아직 안 보이는 지역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연구 곳곳에 듣고 계신 거 알거든요. 얼른 들어오세요. 자, 오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생방송 OAP데이 월요일 순서는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 한 소절 함께하고요. 그 찬양의 은혜를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까지 잠시 후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여러분 계신 지역도 무얼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보내주세요.
0: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현진 씨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서귀포에서도 또 아이를 학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비 내리는 제주에서 서울 창동에서 인천에 등등등
1: 네.
0: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이나 단어의 우리 뜻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를 저희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혼부부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자,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아시지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방금 어뚝잠 잤지요?
1: 어뚝잠? 아닌데. 나 잠깐 그냥 눈만 감았다가 이렇게 딱 뜬 건데.
0: 아유, 거짓말. 내가 코 고는 것도 들었는데요, 뭐. 어뚝잠 자는 모습이 얼마나 새근새근 신생아 같던지.
1: 아, 내가 또 한기염 하는구만.
0: 맞아요. 피곤하면 들어가서 좀 누워서 자요. 어뚝잠 들 정도면.
1: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나 아직 쌩쌩해.
0: 그래요? 그럼 내가 어뚝잠 자야 되겠다.
1: 그래. 자기 나한테 살짝 기대서 이렇게 커 자요. 알겠죠?

0: 어뜩잠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 네.
0: 진짜 피곤할 때, 밥 먹고 나서 갑자기 몽롱할 때, 이럴 때 어뜩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뜻일지 여러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이다. 자, 잠깐 든 잠이다, 깊은 잠이다. 정답 1번 또는 2번 가운데 고르셔서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로그인하시면 지금 보내실 수 있으세요. 처음 녹화하신 분 우리 2755님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해남에서도 9845님 처음 출석하셨고, 정답도 얼른 남겨주세요.
1: 이게 어뜩잠이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할 때
0: 맞아요.
1: 잠깐 이렇게 잠깐
0: 약간
1: 네.
0: 존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1: 네.
0: 그만큼 되게 짧은데 그걸 자고 나면 뭔가 되게 개운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그 혈당 스파이크 오셔가지고 막 졸리신 분들 5분이라도 어뜩잠
1: 맞아요.
0: 자시면 아마 좀 개운해지실 수도 있는데
1: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요 어뜩잠 잠을 자시는 회사원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0: 네.
1: 7641님이 비록 오답을 보내셨지만 꿀잠 자야지요 하시면서 했는데 요 어뜩잠도 꿀잠으로 잘 수 있어요?
0: 그럼요. 네. 아니 진짜 너무 피곤해하는
1: 네.
0: 꾸벅꾸벅 조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봤을 때 또는 자녀를 봤을 때 어떡해 안쓰러워라 어떡해
1: 금요일하게
0: 근데 막상 누워서 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이른 시간이거나 일을 해야 할 일이 많거나
1: 네.
0: 그러면 이렇게 어뜩잠이라도

0: 잠깐 잘 수 있게 여러분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이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입니다.
1: 아니, 이 어떡잠을 잤다는 분들도 꽤 있으시네요.
0: 네.
1: 운전 3시간 피곤하면 휴게소에서 이렇게 어뜩잠 자고 출근합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0: 네.
1: 일하다가 어뜩잠 자서 사장님께 들켜서 혼난 적이 있어요.
0: 아하.
1: 그래도 개운하더라고요.
0: 이럴 때는 화장실 가셔서 잠깐 이렇게 예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눈 뜨고 자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1: 네.
0: 피곤하지 않으시길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서
1: 아멘입니다.
0: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을 어뜩잠이라고 한다.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이라는 뜻이다. 정답을 드려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어뜩잠이 무슨 뜻일지 1번과 2번 가운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찬송 함께 하시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우리 탈북민의 찬양 간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누리 워십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둡니다.

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교회 세운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0: 우리 김영옥 자매님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부르시는 목소리가 가슴이 뭉클하네요.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또 6089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탈북 성도님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APD에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북한어 표현인 어뜩잠, 어뜩잠이 무슨 뜻일지. 1번이 잠깐 든 잠, 흔히 선잠, 뭐, 낮잠? 이라고도 하죠. 2번, 깊은 잠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0: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방송하고 있는데 지연 씨 말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1: 아이,
0: 어뜩잠을 자요. 그러면
1: 사고죠, 사고죠.
0: 어떡해요? 네, 뭐 깊게 자는 게 길게 자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1: 지금 이 어뜩잠을 잠깐 자고 오신 분들도 몇분 계신데,
0: 오,
1: 6150님도,
0: 네.
1: 운동하고 와서 안마 의자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요 때가 딱, 요 어뜩잠을 자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죠.
0: 네. 자, 1번이 잠깐 든 잠이에요. 2번이
1: 2번이 깊은
0: 자,
1: 잠.
0: 정답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생방송 OF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 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 드리고요.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 엠팜에서 제주 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

0: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드리고요.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을,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짜리 퀴즈 정답은요,
1: 오늘의 어뜩잠의 정답 1번 잠깐 든 잠과 2번 깊은 잠 가운데 정답은 1번 잠깐 든 잠입니다.
0: 네, 잠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난 안 잔 것 같은데 옆에서 졸았다고 할 때 그럴 때 어뜩잠을 잤구나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인천에서 보냅니다. 5831님, 어뜩잠 자고 싶어요. 꿀맛이잖아요.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질 때랑 비슷한 꿀맛이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또 이어가실까요?
0: 네.
1: 5831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0: 깨하고 운전 중에 졸렸는데 어떡해요 빵 터졌어요 하셨는데 어떡해요, 졸지 마십시오.
1: 밥 먹다가 수저 들고 어떡잠 잤어요. 7335님
0: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1: 그 애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기 봤는데 아니 얼마나 이 수면욕과 식욕이, 예, 이렇게 했으면.
0: 저는 아직 아이인가 봐요. 어뜩잠을 자다가도 극동방송 들리면 귀가 번뜩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3889 성도님 어플로 남겨주셨고요.
1: 승모근부터 목까지 굳어서 두통에 어뜩잠도 잘 안 되네요. 7440님.
0: 아이고.
1: 그 굳어있으면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0: 네.
1: 병원도 잠깐 다녀오시고요.
0: 그러게요. 자, 성경 말씀 보다가 잠깐 들었던 잠이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9937님 문자 주셨는데, 어뜩잠 주무시다가 아주 푹 주무시지 마시고 일상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1: 수원호매실입니다 하시면서, 상호명인가 봐요.
0: 호매실.
1: 네. 월요일은 쪽잠 자고 싶습니다. 네. 하시면서 1번 잠깐 든 잠이라고도 9474님도 방문해 주셨고요.
0: 네, 운전하다가 신호 걸려서 첫 출석하며 보낸다고 1425님도 오늘 처음 문자와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1: 당진에서 지게차 작업 때문에 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방송 잘 들립니다. 1번 보내주신 2455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밥 먹다가 수저 들고 어쩌다 자신 분은, 네, 저희가 선물로나마 잠깐이나마 깨실까 싶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가게 보다가 점심 차리는 중에 우리 방송 듣고 보냅니다. 9141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0: 네.
1: 오늘 요 성경 구절로 또 아침에 말씀을 나눠주신 분이 계신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정답 1번 감사의 제목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2731님 그리고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0: 네.
1: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우리 경기권에서는 전파송에서 모집특별생방송이 있어서 OFP데이는 인사는 못 드리고, 우리 지역의 방송가 중 여러분들은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내일 또 두 방송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1자계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넓은 품에 편히 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1885년에 발표한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제목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내용의 단편 소설인데 내용이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두수송공으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살아가던 마틴이라는 수송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언젠가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틴아,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이 마틴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고요? 마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자기 그 구두 수선하는 곳에 아침부터 열심히 주님이 오시면 추우면 안 되니까 열심히 난방도 하고 주님 오시면 드리려고 죽도 끓이고 차도 끓이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하고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는데 창문을 내다보니까 이 추운 겨울날에 이 바깥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마틴이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래서 청소부 아저씨를 할아버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 따뜻한 데서 몸을 좀 녹이고 나가시라고, 너무 추워 보인다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요. 이 청소부 아저씨가, 늙은 할아버지가 그걸 마시고는 너무 감격해합니다. 내가 청소하면 너무 추웠는데 여기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차를 마시고 나니 기운이 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나갑니다. 이 주님 또 오시나?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니 이 문 앞에 한 여인이 그 추운 겨울인데도 여름 얇은 옷을 입고는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알고는 안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틴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물어요. 먹을 것은 제대로 먹었냐고. 이 아이는 아이도 먹고 있냐고. 그러자 본인도 며칠째 굶고 있고 본인이 굶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도 지금 며칠째 굶고 있다고 합니다. 마틴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죽을 끓여서 대접해 줍니다. 숯불을 줘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빵을 내어줍니다. 이걸 먹고 기운 내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니 이 여인이 추운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낡았지만 자신의 외투를 그 여인에게 줍니다. 이걸 입으시라고.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입고 살아가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약간의 돈을 주어서 먹을 걸 사라고 돈을 줍니다. 여인도 이제 몸을 녹이고 그리고 따뜻한 걸 먹고 그리고 이제 몸을 회복한 후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나가요. 좀 이따 이제 주님 또 오실까?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밖이 소란합니다. 봤더니만 밖에서 한 노파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는 경찰서 가자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과를 파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노파가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그 사과를 집어서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가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 가서 벌받게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걸 본 이 마틴이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아이를 경찰서에 넘기면 이 아이가 벌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성경에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자기가 사과값을 대신 지불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일들을 마치고

이제 하루가 점점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무는데도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아,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분명 그런 것 같은데 안 오시는구나. 씁쓸한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환상이 보여집니다. 앞에 먼저 우리 집 바깥에서 떨다가 청소하던 그 늙은 청소부,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안고 있던 가난했던 여인, 그리고 또한 이제 훔쳐서 달아났던 그 아이, 이 환상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마티나, 마티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들려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마티는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와 만나주셨고 언제 그의 삶에 임하셨느냐? 그가 손을 움직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던 그 행함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라디오를 틀어도 말이요, TV를 틀어도 말이요, 인터넷을 보아도 다 말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요즘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들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설교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큰 교회 예배 현황 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열기만 하면 온갖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 많은 말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듣고 있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듣고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신데, 자, 들은 만큼, 안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은 그만큼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언제 쓰느냐? 내가 설교나 뭐 듣고 감동 받았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바라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고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삶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삶으로 변화된 것, 그게 은혜고,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하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온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갔던 그 삶의 변화가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s라고 합니다. Acts. 뭐냐? 행동들이라는 뜻이에요. 행동. 즉, 사도들의 행함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행함. 사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세상에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기록들, 그 행함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함을 적어놓은 책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사도행전은 행함의 기록입니다. 알매 기록, 말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이루어냈던 행함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의 자리, 알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

이 전에 썼던 누가 복음을 요약합니다. 내가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의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 여러분, 누가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서 말씀해 주신 것, 행해준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단두 단어로 요약해 버립니다. 뭐라 요약합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누가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내가 적은 게 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행하고 가르쳤다, 이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긴밀한 관계라는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일들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요약할 때 가르치시기가 앞에 온게 아니라 행하시며를 앞에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어떤 말들을 할때 내가 강조하는 말을 앞에다 놓습니다. 그렇게 이 말은 행하셨다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주님께서는 행하심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행하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고, 아픈 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만져주셨고, 낫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역은 행함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는데 뭐라고 나무라십니까? 그들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질책하시고 나무라실 때 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세리, 죄인들,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로 용서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하심으로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을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구속사역이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기보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히시고 찢기심으로 구속사역이 무엇인지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자 그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것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들이 어떡합니까? 꽁꽁 걸어 잠그고 문을 닫아놨던 그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야,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라셨으니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더 효율적?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깨달았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없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함으로 나아갈 때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동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0: 주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도들, 그들은 주님의 동사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주님의 동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신앙은 야고보서를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 수포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는 아무리 수억 가는 자동차를 할지라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움직여야 자동차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동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철저히 주님의 동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만 번지를 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사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겁쟁이 베드로였지만 그가 주님의 동사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이스라엘의 초대 교회 지도자가 되어 주님께 사용되어졌듯, 사도 바울이 비록 교회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의 동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선교의 선봉장으로 세워주셨듯,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동사가 되어져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청단 장소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점점 시원한 바람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바람이 좋죠. 너무 바람이 세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센 바람, 즉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설교 때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이 불어도 배에서 여유 있게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야단치시죠. 예수님은 광풍이 올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주무셨을 거예요. 이 계기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광풍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계기입니다. 또 믿음 성장의 계기죠. 우리 앞에 일어날 광풍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길 원하실 겁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찬영으로 출발합니다.

유은성의 목소리로 나는 믿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라고 이렇게. 그렇죠. 주님보다 더 강력한 건 없죠. 주님의 힘, 그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광풍 만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믿음 성장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떻게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혹시 방학했다가 교회 개학하신 분 계신가요? 그 좋은 소식 한번 알고 싶네요. 어제 처음 내가 나갔다, 아니면 뭐 한두 달 전에 나갔다 하시는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내가 드디어 교회 나갔습니다, 방학 끝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양의 제목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엘 지명현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끼라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다가 특히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방학생이라고 하는데 방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세요라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문자를 주지 않고 이 방송을 듣고 전화 연결되는 것들을 듣고 영접 기도도 같이 하고 하다가 그래 나도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스스로 교회에 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그 가족을 만나봅니다.

0: 네, 김춘하님,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1: 아, 예, 아, 제가 운전 안 하고.
0: 아, 남편분이 운전?
1: 네네네.
0: 어, 지금 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치과요.
0: 치과?
1: 예.
0: 네. 왜, 뭐, 누가 안 좋으셔서?
1: 예, 네, 남편이요.
0: 남편분이?
1: 이빨이, 예,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0: 아, 그렇구나. 네. 지난번에 우리 김춘하님 잠깐 통화했었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 남편 김주동님이 작년에 저하고 방송에서 네. 통화가 됐었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다닐 때였죠. 아닌가?
1: 둘 다 안 다녔어요.
0: 둘 다 안 다녔는데. 네. 둘 다 안 다녔는데 남편하고 제가 통화하고 남편 가고 나서 제가 남편하고 그 다시.
1: 통화하고 난 다음에. 예. 통화하기 전에. 예. 방송을 듣고서.
0: 예.
1: 한 2주 나간, 두 번 나갔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보냈었는데.
0: 맞다, 맞다. 그러니까 김주동님 남편께서 이제 극동방송 새끼라를 듣다가 네. 스스로 이제 가게 된 거죠?
1: 네네.
0: 가고 나서 2주 뒤에 나 교회 이제 극동방송 새끼라 통해서 가고 있다.
1: 네,
0: 이 네. 문자 보고 제가 뒤늦게 이제 통화를 한 거잖아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서울 반석교회 다니고 네. 계시고 지금도 잘 다니고 네. 계시죠?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김주동님이 교회 잘 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통화하면서 그때 방송 처음 한번 나갔어요. 네. 그렇죠?
1: 아, 네네.
0: 근데
1: 들었어요.
0: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김주동님 만나간 줄 알았는데 네. 우리 김춘하 아내분도 같이 나갔다고.
1: 예, 같이 원래 이제 저야 이제 어릴 때부터 했지만
0: 네네.
1: 제가 전도를 했죠.
0: 남편을요?
1: 아, 예, 전도해가서 전도를 해서 같이 다니다가
0: 예.
1: 이렇게 그렇게 꾸준히 믿음이 좋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신음 방학이 생기는지.
0: 예예.
1: 그래서 거의 그때 당시 통화하기를 한 5년 넘은 줄 알았더니 10년이 넘었더라고요.
0: 아, 두 분 다 잘 다니시다가 네. 안 다닌 지 10년이 더 됐어요.
1: 네. 네네.
0: 그래서 그때 김주동님은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게 먼저 이 극동방송을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아, 저희는 차를 타고 다닐 때
0: 네.
1: 저보다도 근무할 때 항상 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다니더라고요.
0: 누가요? 남편이?
1: 네.
0: 예.
1: 그래서 같이 듣게 되고
0: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건데요?
1: 아,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0: 아니 그냥 저는 계기를 여쭤보는 좋아하고. 계기 뭐 누가 알려줬다든지 뭐
1: 아니요 그냥 스스로 글쎄요 뭐 교회는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갈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0: 스스로 찾아서 뭐, 듣게 되신 거예요?
1: 네. 네네
0: 그렇구나
1: 각자 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같이 하면은 예. 항상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그래서 네. 듣게 됐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들었죠.
0: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극동방송을 네. 듣다가 저하고 방송 중에 통화가 된 것도 아닌데 김주동님이 네. 알아서 교회를 가셨잖아요.
1: 네. 네. 네.
0: 그게 참 신기했는데 그 알아서 가실 때 김춘하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1: 그럼요. 제가 교회 가자 했죠.
0: 아,
1: 그때,
0: 그랬구나.
1: 아, 네. 지금 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0: 네네.
1: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마음은 네.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선택 행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계기가 돼서
0: 예.
1: 가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은 이제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0: 네.
1: 이제 마음의 변화도 있고 몸도 그렇고 하니까
0: 네.
1: 이제 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구하든 간에
0: 네.
1: 우리가 그냥 쥐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몸으로 가서 행동을 내가 보여줘야만이
0: 네.
1: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0: 네.
1: 그래가지고 가게 됐죠.
0: 그렇구나.
1: 네.
0: 그때 같이.
1: 아, 가서도.
0: 근데, 네. 가서도 뭐예요?
1: 가서도 등록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러더니 예비 한번 드리고 나더니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지 하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0: 아, 이야 잘하셨어요. 잘하셨 정말 잘하셨어요. 김주동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교회 가고 나서 통화할 때는 아내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1: 아,
0: 아내도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1: 그래요?
0: 지금 운전 중이시죠?
1: 네.
0: 말
1: 안 했어요.
0: 말 안 했죠. 말 안 했다 그러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아내도 다니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이런 기쁜 소식이 또 있었구나 하고 오늘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5분이서
1: 감사합니다.
0: 방학을 끝냈군요.
1: 네. 아, 감사해요. 그냥 아, 어찌됐든 간에 섬길 예. 수 있는 교회가 네. 저에게 생겼구나 하니까 날마다 감사하죠.
0: 그 서울 반석교회가 그때 남편 말하려면 광명에 있는데 이름은 서울 반석교회였던 것 같은데 맞죠?
1: 네네.
0: 계시는 곳이 광명이잖아요.
1: 김명, 네. 담임 목사님이 김명석 목사님이시고요.
0: 김명석 목사님.
1: 아니 김용석.
0: 김용석 목사님.
1: 예. 용석.
0: 용석 목사님. 네네.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온누리에 다니다가
0: 예.
1: 온누리에 다니다가 아, 좀 가까운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시로 가서 새벽도 가고
0: 예예.
1: 예배도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0: 네.
1: 광명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0: 그럼요. 교회가 요즘은 어디 가나 많이 있죠. 예.
1: 그냥 가게 됐어요. 반석, 오래오래 반석 위에 바로 쓰는 것도 좋다. 반석교를 택하게 됐었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나서
0: 예.
1: 좀 다니다가
0: 예.
1: 아 다시
0: 네.
1: 좀 다니다가 방학한 것 같아요.
0: 아, 좀 다니다가?
1: 예, 예.
0: 그러면 10년도 넘었던 그 방학 전에 다녔던 교회가 서울 반석교회였어요?
1: 예, 좀에 한 1년쯤에 다니다 그랬나?
0: 그러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군요.
1: 예. 네.
0: 이번에는 이제 절대 방학하시면 안 돼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0: 이번에는 절대 방학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참 선물을 꽤 드렸던 것 같은데.
1: 그럼요.
0: 그쵸?
1: 아, 감사히 받았어요. 예예.
0: 선물도 많이
1: 이번에는
0: 드리고
1: 안 드셔도 돼요.
0: 꽃바구니 꽃바구니까지 네. 다 드렸습니다.
1: 맞아요.
0: 이제 드릴 게 없네요. 뭐 다 드려가지고.
1: 아, 네. 그럼요. 저희는 잘 다니고 있다고
0: 예.
1: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0: 예. 예.
1: 계기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아, 바벨탑이 예. 생각나서 바벨탑
0: 아,
1: 그때 쉬면서
0: 그때
1: 예예.
0: 퀴즈.
1: 네네.
0: 아, 저도 이제 김주동님하고는 통화가 됐는데 우리 아내분 김춘아님하고도 한번 통화해보고 싶어서.
1: 예.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0: 그랬군요. 예. 아, 저도 참 이 기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1: 그때 예.
0: 지금 이제 운전 중이시니까 남편분은.
1: 네.
0: 예, 남편분은 운전 중이시니까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1: 아,
0: 예, 일단 우리 또 김춘아님도 하나님께 네네. 돌아온 감사의 제목이 있으니까 저랑 네네. 감사기도 드리시죠.
1: 네,
0: 저 따라서
1: 그래요.
0: 예.
1: 네네.
0: 지금 스피커폰은 아니죠? 남편은 지금 못 듣고 있나요? 옆에?
1: 예.
0: 자, 그럼 우리끼리 하시죠. 우리끼리.
1: 네.
0: 자,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김춘아 아내님이
1: 네.
0: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하면서도 되게 목소리가 이렇게 안정감 있고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저는 이제 뭐 목소리를 많이 듣는 직업이다 보니까
1: 아, 네.
0: 김춘아 님 목소리가 참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남편과
1: 감사합니다.
0: 함께 행복하게 네네. 천국 소망 누리시면서 사시길 네. 바라겠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김춘아님이 아니면 네. 우리 가정이 가장 좋아하는 네.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1: 지금까지 지금까지
0: 지내온 것 주의 크신
1: 은혜라
0: 그렇죠. 이 찬송가
1: 네.
0: 어떤
1: 네.
0: 이유로 좋아하세요? 이 찬송가를요?
1: 아 그냥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서
0: 네.
1: 돌아보니까 진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걸 그냥 느껴요.
0: 그렇구나.

0: 그래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부 이 가정 항상 감사 고백하면서 더더욱 행복하게 방학 없이 예.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방학을 끝내게 해주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옆에 열심히 운전한 우리 김주동 남편분께도 안부 좀잘 전해주시고요.

0: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건 지금까지지만 저
1: 네.
0: 혼자 뜻없이 물었고 비왕
1: 잠깐만요.
0: 그 찬양이 있는데 그
1: 뜻없이
0: 찬양
1: 무릎
0: 꼭
1: 꿇는 있네요.
0: 네예
1: 있어요.
0: 있지요.
1: 네.
0: 듣고 싶어. 근데 그 찬양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1: 예.
0: 제가 꼭 듣고
1: 이게 이
0: 싶었어요.
1: 곡이 진짜 많이 부르지는 않고 있네요. 많이
0: 네.
1: 부르지는 않고 있는데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0: 그 가사를 보면은
1: 네.
0: 굉장히 뜻이 깊어요.
1: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뜻이 깊은지.
0: 지금 안 돼.
1: 예?
0: 그 가사 그대로예요.
1: 뜻없이 무릎 꿇는
0: 네,
1: 그
0: 아주.
1: 복종 아니요?
0: 아니요, 예. 그 끝까지
1: 운명에 맡겨
0: 들으면,
1: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0: 시작.
1: 외치며 사나니. 이런 가사의 고백이네요. 예.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이곡 좋아하는?
0: 글쎄요, 오늘 어쩌다 예배를 드리는데
1: 네.
0: 그 찬양이 그 찬송이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1: 예.
0: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나
1: 그렇구나.
0: 자신으로서 하나님
1: 예.
0: 은혜 가운데
1: 네.
0: 죄인으로서 엎드리고 막 그런 게막 복합적으로 나와가지고
1: 아유,
0: 그냥
1: 그렇구나.
0: 찬양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뜻없이 무릎 꿇는 이 곡,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한웅지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곡은 방송에서 많이 신청되는 곡은 아닌데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김주동, 김춘하 부부가 이 찬양을 신청하셔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이렇게 방송을 듣고 내가 스스로 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들도 참 있네요.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극받고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영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전화 연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찔린다,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시고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라 깨라 새 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 깨라 새 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 전문 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God bless you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피아오십의 힘찬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아까는 이제 방송을 듣고 스스로 이제 좀 찔려가지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하는 분도 있고요. 전화 연결되고 나서 내가 가야지 영접기도 결단하기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죠. 짧은 방학도 있고 긴 방학도 있는데 짧은 방학에서 딱 방학을 끝낸 분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민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새끼랑 김민수 PD입니다. 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자, 우리가 김성민님이 4월 말에, 그러니까 네. 한 달 좀 전에 저하고 네. 통화가 됐잖아요, 방송 중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당시에 몇 년 방학, 교회 몇 년 방학 중이었죠?
1: 한 개월, 1개월, 한 달 방학.
0: 한 달. 네. 한 달 정도 방학을 했고.
1: 그 전에 네. 교회를 좀 찾다가 이제 그런 모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네. 계속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좀 방황을 했던 거죠.
0: 모임이라는 건 어떤 모임이요? 교회 모임?
1: 공동체죠, 공동체.
0: 교회 모임이 갔다가 네. 어떤 교회 네. 모임이 좀 힘들어서 다시 네. 나왔다가 한 달 네. 정도 방황을 하다가 네. 그때 용기 내서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하고 나서 잘 교회를 또 이렇게 선택해서 가셨다면서요.
1: 그렇죠.
0: 어느 교회 가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한번.
1: 아 저기 송파 성민교회라고.
0: 성민교회.
1: 성민 네 제 이름.
0: 이름. 성민. 김성민 씨가 성민교회를 갔네요. 네.
1: 송파 이름이 송파 성민교회.
0: 송파 성민교회. 예. 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간 거잖아요 집 근처에.
1: 네, 찾아가지고. 네.
0: 찾아가지고.
1: 네.
0: 오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예배 한 네다섯 번 이상 드렸겠네요 그 뒤로.
1: 계속 나갔죠. 네, 계속 나갔어요.
0: 어때요 예배 지금 새롭게 드리는 기분이?
1: 예전에도 계속 교회 다니고 이제 신학생활 했기 때문에 예. 뭐 오랫동안 그렇게 뭐 방학을 한 게 아니.

0: 많이 나섰고,
1: 네네.
0: 뭐,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또 네. 예배도 잘 드리고,
1: 네.
0: 끝나고 점 익사하고 또 우리 이제 나이에 맞는 그 그룹에서 또 네. 모임도 갖고 있고.
1: 모임도 네, 갖고 있고.
0: 네네.
1: 오, 그때 전에는 좀 어떤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0: 네.
1: 이번에 모임은 좀 괜찮으세요?
0: 네, 괜찮습니다.
1: 아,
0: 근데
1: 이거 다행이네.
0: 이게 참고로 제가 사실 아직 미혼이에요.
1: 예예. 예.
0: 나이는 40대인데
1: 예.
0: 미혼이고 거기 있는 그룹 있는 멤버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0: 혼자들입니다. 40대고
1: 예.
0: 네, 50대도 있고 근데 다 기혼이고 저만 예. 혼자 미혼입니다.
1: 아
0: 네.
1: 그렇구나.
0: 네.
1: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회를 한번 좀 잘 살려보십시오. 예?
0: 네. 네.
1: 예. 좋은 교회를 잘 살리고,
0: 네.
1: 그래도 좋은 또 모임이고, 이렇게 네.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닌다니까, 공동체에서. 너무나 네. 다행이네요.
0: 네, 근데
1: 사실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좀 그게 어려울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그 공동체 모임이 맞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랑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0: 네, 맞는, 그렇게 완전하게 잘 맞진 않지만.
1: 그렇죠, 뭐, 이게 상황상 그렇지만.
0: 그냥 최선을 네. 다해서 모여서, 이렇게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네.
1: 잘하셨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도 이제 방황하지 말고 방학도 하지 마시고요.
0: 네네네. 네, 네.
1: 좋은 모임 또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네. 말씀도 잘 들어오나요?
0: 그쵸, 들어오죠.
1: 어우,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0: 네, 목사님이 이제 다이 목사님 젊으신 분이라서.
1: 네네. 네.
0: 예, 좀 많이 그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1: 네.
0: 나이 우리 나이 세대 그 다양하게 다 네. 이해하듯이 공감하듯이 하는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라서
1: 예.
0: 어렵게 느껴진 건 없더라고요.
1: 예, 너무 잘 됐습니다. 자, 선물도 잘 받으셨고요.
0: 네, 네. 근데 컵 드셨는데 벌써 다 먹었습니다.
1: 벌써 다 먹었어요?
0: 네,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네.
1: 아,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죠.
0: 아유, 또 그거는
1: 방학 끝냈으니까 축 계약 꽃바구니
0: 아유,
1: 선물.
0: 한 달 동안만 그냥 방학
1: 그래도
0: 한 건데.
1: 그래도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고 한
0: 네.
1: 달이든 뭐 1년이든 다시 돌아가게 된 거니까 또 좋은 교회도 만났으니까 축 계약 써져 있는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우리 네. 결단기도 했잖아요.
0: 그렇죠.
1: 저랑 이제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아, 그렇죠.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붙잡아 주시고.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나의 구주로
1: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하심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민님, 그 뒤로도 새끼라 잘 듣고 계시나요?
0: 아, 계속 듣고 있죠.
1: 계속 네.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 계속 듣고 계시죠.
0: 방송 계속 틀고 있습니다. 예.
1: 그때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셨다고 했죠?
0: 아, 오래됐습니다. 제가 네. 이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죠.
1: 아우, 그래도 오래.
0: 그때 처음에 제가 밤에
1: 예.
0: 방에 라디오가 있는데
1: 예.
0: 라디오 듣다가 어디서 찬양이 나온 방송을 듣게 돼가지고
1: 네네.
0: 계속 듣는데 그때가 이제 비전 클립 네,
1: 아, 클립 비전
0: 밤에 네, 그때부터 아
1: 오, 오래되셨구나
0: 이런 유튜브도 있구나 했다가 듣다가 이제
1: 예.
0: 낮에도 이제 또 그 방송이 나오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1: 네,
0: 방송 나온 거 들으면서 창도 많이 듣게 되고 말씀도 들으면서 이제 많이 은혜도 받고
1: 네.
0: 마음에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아 네. 좋구나 그래서 계속 틀게 된 거죠.
1: 자, 우리 김성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0: 아,
1: 인생 찬양.
0: 저한테 되게 와닿는 게 있는데 한 그 이 찬양만 나오면 되게 계속 듣게 되는데
1: 네.
0: 내 주를 가까이 함을 그 찬양
1: 내 주를 가까이 찬송가

0: 네네네.
1: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특별하게 좋아하세요?
0: 아,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좀 길지만 얘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1: 조금 그래도 간략하게 네, 줄여서.
0: 예. 네. 아, 옛날에.
1: 네.
0: 제가 외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
1: 네.
0: 외국에서 이게 그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처음 보게 됐는데.
1: 네.
0: 그, 거기 이제, 피님도 아시는 모르겠지만 끝 장면에 그게 바다의 그
1: 그렇죠 선상에서 바이올린으로 네 줄 가까이 나오잖아요.
0: 하는 그 양 그 찬양 들으면서
1: 네.
0: 이거 찬양 이 음악 좋은데 하면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향송가구나
1: 네.
0: 그러면서 계속 빠지게 되면서
1: 네.
0: 좋아하게 됐어요 그걸.
1: 네.
0: 영화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나오는 네. 그런 네, 찬양을 통해서.
1: 그러니까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 네 줄 가까이 찬송가를
0: 네네네.
1: 좋아하게 된 분이 많고
0: 그렇죠.
1: 알게 된 분도 많고
0: 네.
1: 아, 참 그 바이올린 선율이 너무 좋았잖아요.
0: 그게 또 저만의 해석이 있어요. 그 뜻이
1: 네.
0: 그 찬양이 아 내가 주님이 이제 가까이 함을 느끼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1: 네. 예.
0: 평안은 그 느끼고 싶다라는
1: 예.
0: 그런 걸로 이게 저한테 마치 약간 쇠뇌하는 것처럼
1: 네.
0: 그렇게 느끼면서 듣고 있어요. 찬양이 나올 때마다 라디오에
1: 그렇군요.
0: 그걸 들으면 찬양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평안해지죠.
0: 내 네,
1: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0: 맞습니다.
1: 원합니다. 이 고백이
0: 네.
1: 우리 김성민님의 평생에 진짜 고백됐으면 좋겠네요.
0: 네, 아멘입니다.
1: 네 줄 가까이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0: 네.
1: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김성민님 만나봤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와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시로 의심했던 것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른팔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라 하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가 했던 고민들을 똑같이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기를 이겨내거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이야기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데라입니다. 데라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데라와 그의 자녀들. 데라는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라와 그 세 아들이라는 문장, 데라와 세 아들이라는 이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데라를 밑으로 세 아들이 있어요. 든든한 아들 셋이 있다라는 이런 구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셋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의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들은 우리로 하여금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뭔가 발전과 번성의 그런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성경의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데라와 세 아들은 굉장히 이 가정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막내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어집니다. 안정적인 구도가 서서히 균열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정적이었던 환경에 불안한 기운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셈의 족보 가운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는 여기 데라의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라의 가문이 유일했습니다. 즉, 이 데라의 가정에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순탄하던 가정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큰 아들 아브라함은요, 장가 간 지가 한참이 됐는데도 아직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가장 복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큰 아들이에요. 집안의 가장 큰 기둥인데 아직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데라의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조상 셈의 족보 이후로부터 수명이 점점 단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라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에 굉장히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변화의 이 소용돌이 안으로 이 데라의 가정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가정을요, 뿌리채 흔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냥 순탄하던 가정을요, 뿌리채 흔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기존에 견고했던 그 가정에 뭔가 깨져야 될 것들이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불가피하게 깨어짐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유지하면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은 뭔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뭔가 더 견고한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생존의 문제 앞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요,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데라의 가정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들이 막 고민했던 것들은 정말 아무 문제로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데라의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집안의 장남은 아직 태기가 없고, 가문의 생명과 수명은 점점점 단축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든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뿌리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데라의 집안은 이 어려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고민이죠. 이 어려운 세상 앞에서 정말 경기가 침체되고 막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난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동일한 고민을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미 수천 년 전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의 가장인 데라가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데라가 갑자기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데라가 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가정을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가장이에요, 가장. 그 집의 가장이 이 집을 움직이고 있어요. 믿음의 가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장의 결단에 따라 집안의 존폐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이 위기 앞에서 데라가 가장으로서 결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은 없는 겁니다.

베라의 결단이 없었으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탄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모든 믿음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만큼 가장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31절에 누가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지요? 둘째가 빠졌어요. 나홀. 나홀과 나홀의 아내 밀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데라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결정했을 때 둘째는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남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분명히 안정적인 삶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하고 큰형님만 가십시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둘째 나홀의 이런 결정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대책 없이 이사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고대 사회 때.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에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를 도와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찌 되었든 이곳에 터를 잡고 있는데 여기 그냥 여기서 안정적으로 터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무작정 간다라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홀이 봤을 때 어리석은 행동 같거든요. 나홀은 분명 아버지 생각은 무모한 생각입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홀의 이런 결정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지만은요. 자, 이제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다 옳을 순 없습니다. 다 옳을 순 없어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옳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홀의 결정은 이성적인 결정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조금 상황을 달리 보았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살수 없어요. 이 세상에 늘 합리적인 일만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 생각을 초월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홀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모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모하다. 대책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책이 있다고 다 되던가요? 계획이 좋으면 다 성공하던가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획하고 오신 분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잘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아, 기독교인들은 현실 도피하려고 늘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밖에는 인생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하고 대책을 세워도 안 되거든요. 우리 뜻대로 안 흘려가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안 되는구나라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대로 살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더 무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데라는 둘째 아들 나홀을 놔두고 큰아들 아브람과 함께 사라와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나홀이 나중에 큰형님이 그리 잘될줄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따라갔겠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잖아요. 큰 부자가 되잖아요. 둘째 아들이 큰형님이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으면 분명히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생의 진리가 또 하나 나오죠. 버스 떠나고 손은 들어봐야 이미 갔다. 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데라의 가정은요. 지금은 상황이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암울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들에게 이사 가자고 했을 때 나홀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길을 따라갑니다. 아버지를 따라간다.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를 따라간다. 왜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나홀은 남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혹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분명한 이유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유 없이 살 때가 더 많다라니까요. 즉, 우리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후회도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왜? 우리가 시간을 되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시간을 되돌렸으면 이렇게 안살 텐데. 아니요. 시간 되돌려도 우리는 똑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어차피 시간 돌려봐야 우리는 다른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현재에 더 충성하시고, 현재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게 더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분명한 것은 데라의 가정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제자리에 움츠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언제입니까? 언제 이들에게 나타나는지 그 시점을 잘 보세요. 고향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계산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최악의 조건 가운데에도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용기를 내고 너무나 힘들지만은 힘겨운 발걸음을 떼어서 그래도 가나안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안정적인 삶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신을 집중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역전의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신을 초집중하면서 인생 역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에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인풋은 하지 아니하고 아웃풋이 있기를 기도해요. 내가 신앙적인 뭔가 인풋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데라의 위급한 사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시점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예요. 포기하지 않고 뭔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 나가는 데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큰 문제가 하나 더 터지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란에 정착하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짐을 누가 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드디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익숙한 곳 갈대아 우르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새롭게 도착한 여기 하란. 하란이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여기 괜찮은데? 여기 신도시인데 괜찮은데? 여기 정착할까? 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대책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일단은 가는 거. 이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죠?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너무나 무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무모하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를 선택해요.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의 선택지에 가지 않아요. 항상 생각을 역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의 문제라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의지하면서 전진하기를 결정합니다. 위대한 결정이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서 그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무모한 선택을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전진한다는 건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만류를 했겠습니까? 아니, 하란도 얼마든지 좋은데 여기 살면 안 됩니까?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조금 흔들리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가? 내가 너무 좀 무모한가? 여기 살까? 여기 좋은 사업 아이템도 있고 뭐 여기 좋은데 여기 자리 잡을까? 그렇게 고민도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집중했던 것은 뭡니까? 전략? 아니요.

계획 아니에요. 미래 아니에요. 아이디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이 믿음 하나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내내 고민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지금 나, 이거 지금 나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은요,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차이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여행길에 올랐지만은 두 사람의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데라는 막연하게 이 길에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이끌어주는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갈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두 사람이 만약에 똑같이 가나안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가나안과 데라의 가나안은 분명히 달랐겠죠. 비전과 소망에 있어서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인생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와 억지로 끌려가는 성도가 어찌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요, 어쩌다 보니 도착한 곳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에 의존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데라의 집안은 너무나 암울한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데라의 집에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축복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 시점을 잘 보십시오. 그 가정의 뿌리채 흔들리는 역경으로 시작됐습니다. 축복이. 역경이 있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이 올때 너무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근본 뿌리가 흔들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구체적인 어떤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라! 라고 했을 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분명히 요즘에 알 수는 없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요. 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산, 이해 타산을 넘어서는 뭔가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가라 하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 분명한 정보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흠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을까 봐.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요. 그러니까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잘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거만큼은 아브라함이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라는 이 거대한 인생의 벽 앞에서 하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라 하시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도 저기 중동 지역에는 아브라함을 최고의 믿음의 영웅으로 지금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이 생존의 문제, 생명의 결핍으로 온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귀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누구죠? 이삭입니다. 네. 그 유명한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한번더 가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가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한번더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딱두번 가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까 거기고, 한 번은 어딘 줄 아세요? 너무나 무서운 가라 하심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0: 이 생존의 문제라는 굴레를 조금 벗어나고 이제 조금 역전되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가라. 어디로 가라? 이삭을 바치러 가라예요. 아, 이 가라는 첫 번째 가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귀한 아들을 바치러 가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게요, 안 가게요? 그때도 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가요.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갈수 있어요? 근데 가요. 왜갈수 있죠? 두 번째 가라 하는 말씀이 처음에 가라 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라 하심인데도 가는 이유는 그 가라 하심의 내용, 그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가라 하시는 그 분을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봤으면 못 갔을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지.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 맞춥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책이 있으실 것이다. 첫 번째 가라하심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셨으니 이두 번째도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두 번의 가라하심의 인생의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의 영웅, 믿음의 승리자, 정복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라하심의 훈련, 가는 훈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위기, 오늘 위기다, 이 나라가 위기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기도 위기, 여기도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위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절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우리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대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살아도 살아도 모르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점점도 모르겠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프로가 될수 있습니다. 인생의 프로가 되려면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2679-1517번 갈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어느 청취자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생방송 진행하던 중에 도착했던 그분의 문자 사연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제 남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좀 더듬거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말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찬송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다만 집에서 극동방송을 들을 때만큼은 흘러나오는 찬양을 조금 흥얼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성경을 잠깐 읽고 찬송가 몇 곡을 함께 같이 불렀는데요. 남편이 결혼한 후 처음으로 큰 목소리로 자신있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감격스럽던지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주님을 이제 막 알게 된 초신자지만 극동방송을 매일 듣다 보니 방송을 통해 찬송가를 많이 들어서 이제 찬양이 좀 익숙해졌나 봅니다. 음이 좀 틀려도 곧잘 따라 부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제게는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남편이 이렇게 매일 찬송하

다 보면 평생 움츠러 들어있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남편도 저도 오늘을 기억하며 열심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려고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9697번님께서 생방송 중에 보내셨던 가슴 벅찬 사연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이 사연 읽으면서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찬양,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71편 14절 말씀인데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찬송하는 소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도 깊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상황은 다 달라도요,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하셨나요? 다 찬양하여라, 어노인팅의 찬양, 이어서 AJ 워십의 곡으로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두 곡의 찬송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어느 청취자님의 사연을 같이 나눴는데요. 남편분이 결혼 후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찬송가를 자신 있게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셨다는 그 사연. 아, 이분의 찬양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하게 받으셨을까 짐작해 봅니다. 남편분이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찬양 많이 많이 들려드려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죠. 굳어있는 심령을 녹여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에 믿음으로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겠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오후를 잘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4058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했고요. 이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월요일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일상 보내면서 또 주님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멘트를 줄이고 찬양으로 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찬양 있다면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오롯이 가사 안에 새겨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렸고요. 앞서서 함께한 찬양은 스바냐 3장 17절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0: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네,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울 극동방송에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러한 제목으로 특별 생방송 14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또 은혜의 릴레이를 이어갈 텐데요. 특별히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받은 은혜도 나누고, 또 복음 전파 70년을 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을 향한 응원과 후원의 손길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특별 생방송 꼭 청취해 주시고 기도하며 동참하며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찬의 첼로 연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연주 찬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후에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자 여러분 시리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전진해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계획을 갖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하고 여러분 머뭇거리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은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을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주위에 방해하는 요소가 도사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좌우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주

주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대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에는 잘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람을 형통케 하는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가 들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지만 좌우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였든 간에 그 환경조차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병약자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 때, 내가 음식물을 먹을 때 굶주려간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코로나19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깊숙이 자리잡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체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펴보세요. 1장 8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다. 첫째, 이 율법책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이 뭡니까? 되새기며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생각하는 것, 되새기며 생각하는 것, 내 생각 속에 무엇으로 여러분 가득 찼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찼다서 여러분 그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됐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실래요? 밥 먹어서 아침 저녁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여러분, 자꾸만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서있는 자리가 여러분 저주의 자리, 여러분 악인의 자리, 권림의 죄악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앉아있는 장소에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자리가 죄의 자리였구나. 이 자리가 욕심의 자리였구나. 이 자리가 더러운 자리였구나.

죽음의 자리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애호하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누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생각하며 되새기며 생각하며 되새기며 생각하며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꾸만 여러분 애호보세요, 묵상해보세요, 되새겨보세요. 그러면 나를 복 있는 곳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잘 돼요? 따라합시다. 빨리 포기하자.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 내 생각으로 사는 것,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 포기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할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Successful입니다. 성공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성공이 시편 1편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obe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절차,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요. 스타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Successful입니다. 성공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데, 평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한국 사전에 보니까 평탄은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창과 번영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가 형통하랴. 이것도 동일하게 성공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대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사실을 베드로가 게네사의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 5장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수고가 뭡니까? 힘쓰고 애썼으나 얻은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가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얻은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느니. 여러분, 환경 조건 맞지 않아요. 그가 지난밤에 확인된 장소였습니다.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는 전문인 어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전문의 의견을 따르는 게 나아요, 비전문의 의견을 따르는 게 나아요? 전문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전문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이 아니었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의 전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전문인보다

0: 전문인 앞에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애운 것이 심히 많다.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정도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32,500가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내가 순종한 것만 내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32,500가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걸 갖고 안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 몸이 유스트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왜 바이러스 미생물 하나도 핸들하지 못합니까?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미생물 앞에 벌벌 떨어야 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마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 9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9절의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우리 성들이 평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실 것입니까?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평탄케 하며 형통케 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육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269-8315번, 052-260-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대중가요에서는 챌린지 열풍이 꽤 강하게 불었었고 이젠 챌린지는 너무 당연한 데다 조금 지나가는 느낌도 드는데 CCM에서는 요즘 가끔 챌린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 SNS에서 포레스트 프랭크의 OK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챌린지가 미국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빠른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도 이 챌린지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곡의 음악 스타일은 딱 극동방송에서 잘 내드리는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닙니다. 오늘 짧게만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가사가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해요. 또 걱정과 조급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미래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긍정적인 가사들이 있는데 사실 재밌는 부분은 아주 인간적인 가사 부분이에요. 아주 노골적이에요. 늦잠을 잤다. 집은 엉망이다. 청구서가 쌓여있다. 차는 정비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온 집안을 뛰어다닌다. 난 업무 전화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봤다. 혼자 있고 싶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 과도한 정보와 자극에 너무 지친다. 인내심을 잃어버릴 것 같다. 이런 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찬양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니라 걱정아 떠나가라. 내 몸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계속 갈 거다 라고요. 성도의 고백은 꽃길 위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고백이겠지만 삶의 치열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스트레스 받는 것조차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정말 노골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이 오케이 이 곡 조금만 함께 나눠볼까요?

자, 오늘 첫 곡은 포레스트 프랭크의 OK라는 곡 띄워드렸습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오늘 첫 곡, 요즘 미국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좀 빠른 분들은 우리나라 성도님들도 챌린지를 많이 하는 곡입니다. 포레스트 프랭크의 OK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곡 챌린지 쇼츠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찬양의 메시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뭐 나는 오늘도 내야 하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오늘도 내야 하는 영수증이 있고 청구서가 있고 카드값이죠 결국. 뭐 그런 게 있고 애들은 뛰어다니고 온 집안은 엉망이고 혼자 있고 싶어서 있어봤는데 외롭고 막 이런 막 얘기들이 저는 이 해외 CCM의 좀 메리트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굉장히 노골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아 물러가라. 내 몸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조급함, 삶에서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띄워드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띄워드려봤습니다. 챌린지 영상 공유해드릴게요. 단지 이런 챌린지가 있다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의 메시지가 여러분께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참 이런 일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구나.

라는 별거 아니지만 내 삶을 참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사실 카드값은 좀 큰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막 뛰놀고 집이 막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엉망인데 순간 치우면 되는데 별거 아닌 일인데 혹은 안 치우고 그냥 자면 되는데 그걸 막 받아들이지 못해서 짜증내고 막 아, 삶이 이게 뭐냐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는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성도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영점을 괜찮을 거야.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허락해 주실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생활적인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챌린지 영상 공유해드리면서 한번 보시면서 좀 웃으시면서 남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영상이라고 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포레스트 프랭크의 오케이 챌린지 영상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 가능하죠. 극동방송 앱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음악꽃 사연창에 영상이라고 쓰시면 역시나 챌린지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번 문자나 극동방송 앱으로 영상이라고 키워드 지켜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챌린지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보시면서 좀 특별히 내일 아침에는 더 보셨으면 좋겠다. 아침에 시작할 때 조금 더 맞는 찬양인 것 같긴 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꼭 한번 챌린지 하시고 그래 나는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지만 오케이 하면서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다. 내일 말이죠. 오늘 저녁에도 오케이 나 오늘 되게 힘들었고 아 진짜 막 별거 아닌 거에 마음을 계속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오케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그리고 앱으로 영상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앞서서도 찬송가 두 곡 더 띄워드렸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 세 곡을 연달아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이 성경의 기자는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었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었고 깊은 영적 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좀 한결같나 봅니다. 그 당시에 저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시편 42편 오늘은 전절을 다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시편 42편에 노래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으로는 쉽게 첫 번째요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입술에 잘 떨어지지 않는다. 눈앞에 매일 닥쳐오는 내야 할 각종 영수증들과 삶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내느라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께보다 현실에 늘 시선을 빼앗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선포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 주님, 제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정말 그러고 싶다고 오늘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늘어날 것이라 확신하며

오늘의 음악 묵상 최고로 사랑해요. 웨이홈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최고로 사랑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죠? 비록 나의 삶은 세상에 계속 눈이 머무르고

오늘도 내야 할 영수증과 해야 할 일들과 부대끼는 사람들 사이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늘 빼앗겨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난한 현실 위에 강하게 발을 디딛고 서서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시간이 우리 삶 안에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줄을 함께 믿고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최고로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최고로 사랑해요. 주님, 제가 정말로 최고로 사랑해요. 라는 각자의 고백들이 오늘 하나님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갈 때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면서 음악이 꽃피는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강세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있었는데요. 5766번님께서 동역이라는 찬양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설 전도사가 찬양합니다. 동역.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양 세 곡 나눌 때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나무꽃의 시납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교회 앞에서도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교회 바로 앞 길가에도 피어 있고요.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울타리에 주로 이렇게 피어 있는 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눈에 꽃이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나요? 하얀 꽃이 초록잎들 사이로 가득 피어 있습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피는 이 꽃의 이름은 광나무꽃이라고 합니다. 광나무는 키가 작고 흔하지만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거리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길가에도 이렇게 있는 나무고 또 꽃인데요, 공해에 강하답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합니다. 가지치기를 해도 잘 자란답니다. 사계절 푸른 잎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공해와 추위,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앙증맞은 꽃까지 예쁘게 피어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믿음을 공격하는 어떤 공해에도 강하고 또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추위와 더위도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광나무 같은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사주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신 내용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이 옥동중앙교회에서 목회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전성기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꽃이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요, 왕위에 올랐을 때요, 언약궤를 처음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다시 이제 들여올 때, 그때였을까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언제가 여러분 전성기였나요? 혹시 나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청년들은 나에게도 그런 전성기가 올까? 꽃이 피는 시기가 올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자기 비하가 심하다고 했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러한 음성들이, 목소리들이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의 문제, 이 문제가 참 이 시대에 굉장히 시대적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은 아무리 푸르러도 그 기한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에게 무엇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외치라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을 외치라고 알려주었지만 그 바로 직전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같이 전하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메시지 하나, 또 하나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메시지요. 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성기는 잠깐이에요. 꽃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만을 목표로 삶으면 반드시 허망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라는 것이죠. 시편 37편은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에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이 살아오고 난 다음에 쓴 거죠. 늙기까지 되었는데 보니까 쭉 살아보니까요, 살아보니까 꽃보다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전성기는 금방 지나가고 꽃은 잠깐 화려하게 피지만 금방 진다는 거죠. 근데 그 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7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쇠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뭐죠? 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풀으로도 그것을 보고, 지금 화려해도 그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꽃이 지고 난 다음이에요. 꽃이 지고 난 다음, 나무는 여전히 있는데 그 나무의 진정한 역할이요, 나무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꽃은 잠시예요. 전성기는 지납니다. 꽃이 진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까? 무언가 화려하고 대단하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인생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까?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막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리고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면 그냥 커다란 그 공장 가운데 부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은 보잘것없게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하루하루의 성실이요, 신실함이죠. 3절의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요, 이 아침이라 일부 예배라 여러분 조금 분주하고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꼭 새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먹는 대로 됩니다. 먹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어찌 되었든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왜 크죠?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다르니까 우리와 체형이 다르고 체격이 다른 거예요. 그 미국 학교에서 졸업 선물로 티셔츠가 왔는데 티셔츠 사이즈가 미디움이에요. 미디움을 주문했는데도 받고 나서 입고 보니까 넉넉합니다. 왜 그렇죠? 미국 사람들 사이즈

그 사이즈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면 성실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후의 말씀부터 보면은 그의 나이가 그때 85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렙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되지 않으세요? 85세가 되었는데 특별히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갈렙이 건강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성실하게 자기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40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5년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40세 때나 지금이나 내가 지금 똑같다, 에너지나 이 체력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싸움의 실력도 같을 것인가, 이거죠. 젊은 사람 20대의 그런 새파란 젊은 병사들하고 싸워가지고 85세의 노인이 과연 이길 수 있는가. 무엇을 해온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꾸준히 훈련을 해온 겁니다. 유다지파 군사들의 훈련장에, 훈련소에 노익장 갈렙 장군이 매일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젊은 병사들과 함께 대련도 해요. 모의 대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칼 가지고 서로 한번 이렇게 한 명씩 붙어서, 이것도 훈련의 하나죠. 그때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백발이 성성한 갈렙, 85세의 갈렙입니다. 반대편은 20살에 20대의 새파랗고 근육질에 가장 어떻게 이 싸움에 능한 이런 이 병사가 나타났어요. 이 20대의 병사가 앞에 있는 갈렙 그 장군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제가 좀 살살 해드리겠습니다. 좀 봐드릴게요. 아유, 뭐, 그 어떻게 서게 시킬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겠죠.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어땠다고요? 형편없이 깨지는 거예요. 너무 얕봤는데 20대 병사가 확 형편없이 지는 거죠. 이런 일들, 이런 체험들이 갈렙에게 있으니 내가 85세지만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경험이요. 경험 말씀드렸죠. 경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다윗이 이제 앞에 골리앗이 보이는데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 그가 이전에 이미 싸워서 이겨보았던 사자나 곰으로 보이는 거예요. 등치가 비슷해요. 뭐 소리 지르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사자나 곰하고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당당함,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나 곰을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떤 힘으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성경을 성실하게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묵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성실하게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요 그것을 쳐 죽였다고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사자에게 소년 다윗은 안 됩니다. 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운 겁니까? 사자의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약점을 파고, 누구도 사자의 수염을 잡을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염만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치명타를 날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한 거죠. 사자의 약점은 수염입니다. 수염이요. 사자 비스무리한 것을 제가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수염 잡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엄청 아파합니다. 힘들어요. 사자의, 상상해보세요.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치명타를 날리는 거죠. 사자를 쳐 죽입니다. 그 다윗에게서 배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24장 6절의 말씀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또 하나 갈렙이 건강한 이유가 있어요. 성실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5세인데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 땅이 있는데, 왜 정복하기 어려운가 하면 그 땅에 거인 사람들,
등치가 큰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 아직도 버티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워요. 그 땅,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이 있으니까 성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헤브론 땅,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힘든 땅을 85세의 노익장 갈렙 장군이 이끄는 갈렙 장군과 붙어서 매일같이 깨지고 깨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저런 노인하고 지다니 이러면서 전투력을 키워왔던 그 유다 지파의 군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땅을 마침내 정복하죠. 여러분, 그러한 성실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땅에서 다윗이 왕위에 처음 오릅니다. 다윗 왕국이 그때 처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그 땅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실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실을 배워가고 닮아가면요 하나님의 일이 마침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매일같이 훈련장에 나오는 성실이요, 자기를 관리하는 성실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꽃이 져도요, 전성기가 지났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입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기도가 기쁘십니까? 점점점 아멘 소리가 볼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죠? 그런데 예배에 왜 안 나오십니까? 도대체 예배에 왜 안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정말. 어느 방송사 관계자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방송사 창립기념으로 음악회를 했답니다. 근데 유명 가수를 초청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 좌석을 판매하거나 그렇지 않고 지역 사람들을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자리하는데 조금 이제 큰 홀을 빌렸나 봐요. 그래서 중요한 메인 좌석은 이렇게 판매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를 결정하면서도 좀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판매가 될까? 그랬는데 유명 가수를 초청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있으니까 뭐 누가 대단히 유명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유명 가수가 왔고 그 좌석을, 메인 좌석을 판매를 했습니다. 예매를 이제 딱 걸어놨어요. 예매를 올리자마자 몇 초 안에 다 매진됐답니다. 누가 그 좌석을 샀을까요? 팬클럽들이요. 그 유명 가수, 초청되어 온 그 한 명의 가수의 팬클럽들이요,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서 이제 공연을 보는데 이것이 또 다른 초청되어 온 분들에게도 유익이에요. 이분들이 이 가수의 공연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호응이 뭐 좋은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 같다. 그 팬클럽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로 연결되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응답과 성취로 연결됩니다. 공연은 당장에는 즐거워요. 도파민 상승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 주일마다 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련회 신청이 예상보다 못 미쳐서 제가 경품까지 나왔고요. 정말 다시 안 하겠다고, 안 하고 싶지만 목표한 명수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목표한 명수에 도달하면이에요. 네, 단 목표한 명수에 도달하면 준비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랩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저게 뭐야?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확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송도님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기대치가 낮아요. 예배 시간에 대한 기대치가, 기도 시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마르다가 먼저 성질급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코앞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요한복음 11장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별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마르다와 똑같아요. 남들처럼 똑같이 구원받는 날 구원받겠죠 뭐. 천국 가면 천국 가게, 천국 갈 때 천국 가겠죠 뭐. 설마 예수님이 내 이름은 기억하시겠죠. 주일은 그래도 예배를 안 빠지려고 그래도 좀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고 그냥 우리 오라베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남들처럼 구원이나 받겠죠. 천국이나 가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기대치는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보는데 핑계보다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는 흥미로운 책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짧은 책이에요. 이 신앙서적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계발서예요. 근데 이 책을 보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전성기가 지난 다음에도 펄펄 끓는 물처럼 그렇게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전성기의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장 환경 설계라는 것이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뒤에 방점이 있어요. 사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요 다 사고를 안 해요. 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고의 능력을 인지 능력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사고를 해야 된다고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다 그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을 들어주실까에 대한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고 그걸 정말 들어주시겠냐고요. 그 정도 믿음 가지고 그 정도 해가지고 들어주시겠냐 이런 거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시스템적 사고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내가 배가 고파요.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필요한 일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이게 시스템적 사고래요. 그럼 라면을 꺼내야 되겠죠. 그 봉지에 써져 있는 조리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삶의 참 만족이요 행복이요. 지난주에 행복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그 사용 설명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해 나아가는 사고의 능력이요. 행해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과 기대치도 떨어지는 거죠. 이 시스템적 사고요. 아내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재정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쭉 우리가 이제 가지고 주중 예배 때 계속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쭉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이것들이 정말 될까, 이루어질까, 채워질까, 우리 목표한 대로 온전히 잘 이루어질까, 이 행사가 잘 지나갈까 막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속 기도했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게 시스템적 사고인데요. 그러려면 너 뭐 해야 되겠니? 재정이 다 채워지려면 뭐 해야 되겠니? 사람이 채워지려면 뭐 해야 되겠니? 내가 먼저 헌금을 드려야 되겠군요. 제가 사실은 박사학위 졸업가운을 학교에서 준 거 그냥 헌겁대기 같은 거 그런 거 입었어요. 그날만 입는 거. 졸업가운을 안 샀습니다. 졸업가운이 너무 비싸가지고 졸업가운 하려고 모아둔 돈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련회 헌금으로 100만 원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예요. 시스템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로 인해서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공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신앙 생활이 정말로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할 것인가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한국교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계속 생각한 거죠. 생각하고 사고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낸 시간들이요. 성경도 함께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시간들이 다 공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거 시스템인 겁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치가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정말 능력 있는 믿음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고에서 만들어낸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요,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배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고안한 거라고요. 생각해낸 거라고요. 두 번째, 성장 환경 설계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간단해요. 그 땅에서 물을 끓이면 100도씨에 물이 끓잖아요. 근데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몇 도 정도에도 물이 끓을까요? 80도 정도에도 물이 끓어요.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가면은요, 조금 더 일이 쉬워지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도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뭐 카페 가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느 곳에도 할 수 있지만, 제 원래 정해져 있는 자리, 집중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어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물론 앉자마자 이렇게 막 두다다다닥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앉으면 일단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는 거죠. 그 환경이요, 갖춰진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여러분 만드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내가 이번 주에는 꼭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해야지. 결심만 해서 안 되잖아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 이게 성장 환경 설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초신자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신앙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절대 요행이 아니에요. 운수가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요. 축적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래서 방법을 고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함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고안하고 시스템을, 라면 하나 끓여도요. 라면 맨날 끓이면요. 내일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끓일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각자만의 라면 방법들이 또 집집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근데 기도는 왜 그렇지 않냐고, 예배는 왜 그렇지 않냐고요. 늘 답답해하면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면서 왜 그런 시스템은 없냐고요. 왜 환경은 만들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영적 노하우가 축적돼야 됩니다. 기적만을 요행수처럼 바라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어느 날 불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여러분 갑자기 불 떨어진 거라고 보시죠.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성실하게 보세요. 저녁 소제 드릴 때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 소제는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갈멜산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아무런 쌓여진 거 없이 그냥 그때 갈멜산에 불 떨어졌으니 나도 좀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성실하라, 그리고 성숙하게 자라가라는 거죠. 성숙하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는요, 살다 보면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온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세상적으로 아무 낙이 없어요. 즐거운 걸 봐도 낙이 없고, 멋있는 걸 먹어도 낙이 없고,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떤 낙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것,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붙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때부터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만 딱 쓰임받고 많은 이런 이용하려고만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단단하게 영적 고수가 되고 믿음의 베테랑들이 되어서 이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닥쳐와도 기쁨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수들이요, 신앙의 베테랑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정오의 빛은 완성된 빛을 얘기하는 거죠. 빛은 그러나 처음에는 시작할 땐 아침빛이에요. 미미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의 빛이 이제 되면 가장 높은 곳에 빛이 오르는 거니,

0: 빛을 전달하는 거죠. 그 정오의 빛같이 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상을 비추는 정오의 빛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7-1004번, 지역번호 0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언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죠.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인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직장에서 일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연신 굽실거리면서 힘들게 사업장을 끌고 갈 때도 많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선친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 하나가 집안에 없어졌는데 집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제 여동생은 꿈을 포기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는 저 혼자 시켜줄 수밖에 없는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빠를 위해서 꽃다운 10대를 공장에서 보낸 제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어린 딸을 타지에 보내야만 했던 제 모친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하고 수북히 쌓인 그릇을 설거지해야 되는 고달픈 일상이 반복이 되었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혼자 세상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철없는 자식들은 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불평하고 있는데요. 어린 딸은 타지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등감의 짐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자격증도 없다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저도 한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셔서 제 키가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는 키가 상당히 큽니다. 남자가 18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도 좋지요. 얼굴도 이만하면 볼만하지요. 하지만 모발이 문제입니다. 모발. 점점 줄어드는 머리숱을 보면서 대머리가 되면 어쩌나, 대머리엔 나와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머리마저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할 것입니까?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건강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병원과 약국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큰 병원의 규모에 한번 놀랬고, 병원 주변에 쫙 깔려있는 그 많은 약국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국 앞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차 경광등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호객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한 번에 몇 달치 약을 타니까 약국에서 기를 쓰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조제가 마치면 역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정말 많구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쳇말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인

0: 하나님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 또다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됐다면 너무나도 원통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짐, 열등감의 짐, 건강의 짐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도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내민 손을 지금 잡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역경을 긍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 위기를 해결하며 자신의 능력을 알고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 이미 성공한 위인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역할 모델을 찾아라. 최악의 상황에도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일이든 봉사든 남에게는 항상 최고의 것을 주어라. 이 얘기는요, 시각장애인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미국 행정부 차관보까지 올라갔던 고 강용호 박사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잘 배우는 것만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신앙과 더불어 잘 개발해서 사람을 키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익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름드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찬양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45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그리고 힐송 워십의 King of Kings 두곡 띄워드립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힐송 워십의 King of Kings, 그리고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또 사연도 나누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9936번님께서 신청하신 시선. 이 찬양은 배다혜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배다해의 음성으로 시선 993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띄워드릴 끝곡은 Abigail Gister Bloom이 부른 Living Hope. 주 예수 내산 소망.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자유의 지경은 주인 디아볼루스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았다. 디아볼루스 왕의 용맹함과 지혜로운 치리, 영광을 드높이고 맨 서울의 거리를 다니며 위대한 주인을 찬양했다. 심지어 그는 천하고 악한 디아볼루스의 무리와 함께하며 누가 허락하거나 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악행과 일탈을 일삼으며 무리에 편입됐다. 자유의지 경에게는 정씨라는 보좌관이 있었다. 그 역시 육신의 소욕에 자신을 내어준 원칙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

사람들은 그를 악한 정이라고 불렀다. 그는 생각 씨의 딸인 육신의 정력과 결혼해 세 아들, 무례, 험담, 책망 증오를 낳았다. 또 세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진리조롱, 하나님 모독, 복수였다. 그들은 모두 결혼해서 자신들만큼이나 구제불능인 수많은 자식을 낳았다. 거인 디아볼루스는 맨소울에 머물며 전 왕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모두 파괴하기 시작했다. 광장과 성문 위에는 존귀한 사다이 왕의 금상이 있었다. 디아볼루스는 그 금상을 허물라고 명했고 비진리 씨가 이 사악한 일을 맡았다. 그에게는 샤다이 왕의 금상에 있던 자리에 무시무시한 디아볼루스의 형상을 세우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디아볼루스는 맨소울에 남아있는 샤다이 왕의 모든 법을 폐기했다. 모든 민법을 파괴하고 도덕률을 담은 모든 법을 파괴했다. 디아볼루스와 자유의지 경은 맨소울에서 선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려 했다. 비진리 씨의 손을 빌려 맨소울을 사악한 감각의 도시로 만들 심산이었다. 맨소울의 법과 질서를 흡족할 만큼 파괴한 후 디아볼루스는 맨소울을 진정한 왕 샤다이로부터 더더욱 고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맨소울의 모든 장소에 말도 안 되는 법률과 계명, 훈령을 발표했다. 샤다이 왕이 아닌 세상에서 비롯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탐닉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다. 디아볼루스는 음란함과 경건하지 않은 삶을 권하고 부추겼다. 맨소울 주민들에게는 디아볼루스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평화와 만족, 기쁨이 찾아온다고 약속했다. 맨소울 주민들은 전 왕에게 반역을 행했으나 아무도 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믿었다. 맨소울은 철저히 디아볼루스의 손아귀에 놓여 디아볼루스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디아볼루스는 명철경과 양심씨가 맨소울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시장과 서기관을 뽑았다. 디아볼루스가 택한 시장의 이름은 욕망경이었다. 욕망경은 눈도 귀도 없었다. 인간으로서나 정부 관리로서나 욕망경은 흉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언제나 선보다 악을 택한다는 점에서 상스럽고 저열하기까지 했다. 디아볼루스가 선택한 서기관은 망선 씨였다. 그 역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못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악행을 저질렀던 경험과 그때의 쾌감에 대한 기억만 있었다. 타고난 성향 자체가 맨소울과 그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은 권력을 악용하고 악행을 일삼으며 악한 본을 보여 평범한 주민들을 악한 길로 이끌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부도덕하고 악하면 온 나라가 부패해진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디아볼루스는 이 두 사람 외에도 몇몇 대표자와 의원을 뽑아 그 중에서 관리와 관료, 재판관을 임명했다. 디아볼루스의 무리 중 주요 직책에 임명된 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불신앙 씨, 오만 씨, 욕설 씨, 굳은 마음 씨, 무자비 씨, 분기 씨, 비진리 씨, 거짓 씨, 거짓 평화 씨, 술 취함 씨, 속임수 씨, 무신론 씨. 이 중 불신앙 씨가 가장 나이가 많고 무신론 씨가 가장 어렸다. 시의원과 행정관리, 경찰관 등도 뽑았는데 모두가 주요 직책에 임명된 자들의 아버지, 형제, 사촌, 조카 등 일가 친척이었다. 거인 디아볼루스는 다음으로 맨소울 안에 요새를 짓기로 했다. 그는 난공불락의 요새 세 개를 지었다. 온 성을 장악해 맨소울이 전왕에 대한 지식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첫 번째 요새는 반항 요새로 명명했다.
맨소울을

을 참된 지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요새의 이름은 한밤 요새였다. 선한 것을 바라지도 못하게 맨소울을 겹겹이 두른 세 번째 요새에는 달콤한 죄라는 이름이 붙었다. 디아볼루스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 눈의 문 가까이에 첫 번째 요새를 세웠다. 그리고 명철경의 집 바로 앞에 두 번째 요새를 세워 명철경의 집을 더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새는 광장에 세웠다. 디아볼루스는 첫 번째 요새를 다스릴 장관을 임명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 증오로 가장 불경한 인물이었다. 디아볼루스가 맨소울을 점령할 때 함께했던 무리 중 하나였다. 한밤 요새를 다스릴 장관은 어둠 사랑으로 역시 맨소울 공격의 앞장선자였다. 달콤한 죄 요새를 다스릴 장관은 육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낙원보다 정욕을 더 달게 여길 만큼 음란한 자였다. 맨소울을 점령하고 요새까지 세운 디아볼루스는 이제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이전의 관리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관리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 샤다이의 금상을 파괴하고 자신의 형상을 세웠다. 이전의 법전과 법령을 폐기하고 허탄한 거짓을 장려했다. 새로운 의원과 재판관을 임명했다. 새로이 요새를 짓고 부하들을 배치했다. 모두 선한 샤다이 왕과 왕자가 맨소울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디아볼루스가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결핍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윤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빨간 이야기 부른 우리는 복이 있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오복 같은 것처럼 내 삶의 조건이 제법 괜찮은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 안정된 상태. 그런데 성경이 처음으로 말하는 복은 많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구하게 되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o You Dream of Me,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the Rose, 데이빗 미스의 We Are the Reason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 부은 그 사랑, 오벳의 이사야 53장,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무속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신점을 보고 와서 자신의 미래와 생사 화복을 물어봤다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한번 해봤다 말하는 경우도 있죠. 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는지 알고 있다면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붙잡을수록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두운 시도들이 끊어지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크리스 브라운과 엘레베이션 월십이 함께한 Trust in God, Charity Gale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그리고 제르미 캠프와 에드리안 캠프가 함께한 Worthy of It All, I Exalt Thee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성도 폴리카프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가장 명망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전도에 힘쓰던 폴리카프는 90세가 다 된 나이에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요. 황제를 위해 향을 피우는 일을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카프의 인품이 어찌나 훌륭했는지 폴리카프를 잡으러 온 병사들도 그의 기도를 듣고는 결박을 풀고 나귀에 태워 극진히 호송했습니다. 이런 폴리카프를 처형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던 헤롯은 감언이설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라도 황제를 주라 부르며 제사에 참여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카프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0년이 넘게 사는 동안 내 구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헤롯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폴리카프를 묶어놓고 맹수와 불로 위협을 했으나 폴리카프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한 신앙의 길,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별그대의 첫 곡은 연주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포스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순교자 폴리캅은 참 유명한 분이시고요.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제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이 더 악해지기도 해서 눈치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세상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악한 영이 저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이 필요해 희주일의 찬양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율동도 같이 있는데 아시죠? 바디미오가 눈을 떴다네 했을 때 이렇게 두 눈에 손을 가리다가 이렇게 탁 열면서 아, 이 율동을 그 1, 2, 3, 4절을 다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적에 교육받았던 거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율동을 따라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떤 세상 풍파가 있을지라도 어떤 악한 영의 위협이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도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별그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셨죠? 그런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0: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를 동반하지 않는다. 순종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이라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선택하곤 하죠. 내가 이만큼 참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상을 주셔야 한다며 권리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특권이자 최고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계산과 요구를 멈추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초롬의 순종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순종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부영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명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4U의 사랑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민호기의 감사위에 감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옹기장이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페르난도 우르타이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들려드릴게요.

0: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과 오버플로우의 믿음과 삶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강찬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1: 믿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0: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당신 곁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좋은지, 또 하나님 말고도 세상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유흥이나 재미나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저 북녘 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수많은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과 북방의 동포 여러분들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혹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을 당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이야 참 좋겠지만, 이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더 많이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북녘땅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하는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지금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지순희 선교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에 나오게 된 지순희 선교사님, 하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쫓기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인권 유린의 상황도 직접 목격하면서 깊은 절망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로 지순희 선교사님을 이끄셨습니다. 자, 오늘 중국에서의 또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하신 지순희 선교사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1: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또 깨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한테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야, 이게 또 우리, 나는 그때 이게 뭐 하나님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보고, 아, 우리 조상들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야? 무슨 산이라는, 산이 가라는 소린가? 눈이 한 길씩 쌓였는데, 어디, 어느 산에 꿀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중국이 우리 조선보다 잘 사니까, 북한보다 잘 사니까, 아, 그 중국이, 중국을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모이다.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차를 타고 들어와서 아들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네 직장 그 직장장 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렀죠. 아들 시켜서 누구 엄마를 오라 해라 누구를 오라 해라 해서 두루두루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도저히 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집에도 계속 잠복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 가자.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 데리고 일찌감치 그 이렇게 그돈 주고 타는 자동차가 있어요. 서비차라는 거. 그 서비차 타고 연암에 올라가서 연암에다 염소 밀수를 했댔으니까 염소 개 그때는 염소 개를 이렇게 밀수할 때예요. 그 염소 개를 싸달라고 돈을 늘어놨던 거 아들한테다가 이 집에는 얼마다 이 집은 얼마다 아들 데리고 댕기면 쭉 인계를 했어요.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야 정말 그 땅을 떠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그렇게 오자니까 너무 그래서 그냥 해산 시내는 못 들어오고 그 위에 보천군 읍이란 데 있거든요. 보천군 읍에서 이틀을 묵었어요. 내가 그 장사 다니던 집에 들어가서 아무 약초 싸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틀 묵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자, 가자. 일단은 보이부에서 문제가 좀 점득해질 때까지 내가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오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 보천중대 찾아 들어가서 그 위생지원하는 군인한테다가 돈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나하고 같이 밀수하던 애도 이막 발발 떠는 거예요. 자기가, 응? 잡히면 어찌겠는가? 나는 그놈아 따라가겠다. 어, 천연대. 너무 가겠다 해서 강까지 데리고 둘이 강 넘었죠. 그게 12월 12일 날인데, 그때도 그 압록강은 이 가운데는 다안 얼었어요. 그렇게 하고 딱온 구간을 찾으니까 어딘가 바위 밑에, 딱 바위 밑에 바위가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림자가 진 그런 구간이, 그래서 한 50m 정도 그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거길로 넘었죠. 야, 넘었는데, 강에서 넘으니까 이렇게 벼랑인데 벼랑을 올라가는 오솔길이 있어. 그래 벼랑 꼭대기에 또 올라서니까 논밭이 조금 있고 논밭을 지나니까 그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대도로가 있어요. 대도로를 지나야만이 산에 붙는 거예요. 그 산을 타고 이제 그 어디 그 브로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논밭을 딱 지나서 대도로를 걷으니까 그다음에 요쪽에 마을에서 개들이 형편없이 짖는 거예요. 개들이 짖는다는 정도에 근데 개들이 막 뒤에서 막 떼었는데 눈이 새까이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막 사람들 나오더니 둘이 그만한 전지, 그, 저, 변방대 아이들이 쓰는 전지가 있어요, 이런 거. 그저 그건 한 100m씩 쫙쫙 나가죠, 빛이. 그런 거 가지고 막 산쪽을 비치면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래, 막, 근데 막 중국말 하면서 서람에 이 사람들이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변방대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추우니까 잠시 그 갠집에 들어가 있다가 개가 너무 짖으니까 나온 거란 말이지. 군인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그 우리가 지금 산타기 붙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젊은 아이는 어느새 달아났는지 산속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아휴, 그다음에 이건 오전 이밭 가운데로 왔는데 보니까 그 옥수수 대를 옥수수는 따고 옥수수 대를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게 군데군데 여러 개 있더라면 그래서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가만 앉아 있었죠. 야, 그 순간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내다보니까 군인들 둘이 개또한 마리 있는데 그걸 앞세우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어제는 한 조쭘하면 그 내가 숨은 볕집 속으로 볕집 그 앞으로 오는데 너무 바빠서. 야, 그 바쁠 때 이게 어금이 저린다는 게 아마 그 말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나가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내가 잡히면 난 무조건 총살이구나. 야, 오늘 저녁에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별리마 달리마 나를 좀 살려달라 계속 이렇게 빌었어요. 거기다 대고 근데 그 눈을 밟는 소리가 뻐다닥뻐다닥 이렇게 소리 나던 게 잠잠해지고 점점 그 발소리가 멀어지죠. 그다음에 자살하고서 곧 잠으로 내다봤더니 아니, 군인들이 금방 여기까지 앞에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너무 이상한 일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다시 그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야, 그 다음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발발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

0: 다음에 범순아 범순아 불렀더니 그놈하고 부른다 말이야. 야, 네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냐. 야, 세상에 기차다. 네 어떻게 나, 그놈을 버리고 가냐 하니까 나는 그놈만 뒤따라오는 거 했지 무슨. 그래 그놈은 어디 있어. 그놈은 너무 바빠서 저 옥수수 단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놈은 그 군대들이 어디로 가 모르겠다. 어디로 대비 가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손지고 그 다음에 해체해서 그 부럽고 집을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여튼 그 중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내가 올 때는 그래 보이부에서 있는 야단 법석을 피우는 동안은 내가 가서 돈이나 좀 벌자 했는데 도저히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일단 55살이니까 나 먹었잖아요. 나 먹은 데다가 거기다가 말을 모르지. 뭐 문을 열고 밖에 혼자 나가기도 무서운데 어디가 돈 벌겠습니까? 못 벌어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한 사나 나 달 자기는 집에 둬두더니 그놈아 빨리 그놈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란 말이야. 그럼 내 어디로 가라는 게니까. 아니 자기는 가라는 데로 가라는 거지. 그럼 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싼돈 가래. 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그래 야들이 나를 지겨워하면 야이들이 혹시 공안에겠다 꼬할 수도 있겠다. 너무 지겨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야는 가란 데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안동으로 갔어요. 안동 가서 아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중국에 있는 8개월 동안 저는 내 일생에 그렇게 울어본 때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왜 그렇게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셨는지 지금에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탈북민 여성들이 그 눈물을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 인권 박해 그 중국 사람들한테 당하고 맞아대고 거기서 도망치다가 잡혀서는 뼈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거기서 산동에서 돈 한 푼 없이 말도 모르지 길도 모르지 한 게 그래도 두 달 반 만에 거기서 제가 탈출해서 다시 동북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 동북에서 한 5개월을 있었는데 5개월 있는 동안에 야 이게 어제는 한 몇 개월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가 막 빠개지게 아픈 거예요. 야 정말 머리 너무 아파서 거기 그 한쪽 사람 보고 말했어요. 이 좀 나로 병원을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병원을 데려가 달라. 하니까 병원을 못 간다는 거란 말이. 이렇게 정진기 이런 흉내랑 내면서 주사만 놓는 흉내를 내니까 못 간다. 공안이 붙들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게야. 아 그러면서 약국에도 못 가지. 약국에 가서 그 전통편이라는 거 싸다 주는 거 먹고 계속 견디는데 마지막에 너무 지겨워서 그랬어요. 아 어서는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이거 좀 밝잖아. 좀 점이나 좀 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를.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빌면서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모르니까 이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나는 말했는데 조선족 교회를 데려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1: 그렇게 지순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믿음을 더 갖게 되고 한국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송 전해드리는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과를 점수화해 무기를 조달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 전쟁의 게임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의 육사 테난먼 사건 37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 무기 조달 체계에 자금을 지원하며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타지키스탄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세포 등판 종축장에서 가축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해 중앙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돈주들을 대상으로 애국미 헌납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며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과를 점수로 환산해 무기를 조달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미 오브 드론 보너스 제도를 통해 러시아 병력과 장비를 공격한 실적을 점수로 지급하고 있으며 드론 부대는 이 점수로 각종 무기와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병력 사살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부여되면서 전쟁이 마치 게임처럼 운영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병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군의 보급망과 지휘체계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육군은 최근 드론과 로봇, 레이더, 인공지능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인공지능이 오판할 경우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래 전쟁이 AI와 무인 체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인간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의 육사 테난먼 사건 37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와 탱크에 의해 희생됐다며 당시 짓밟힌 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청춘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한 세대의 열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는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고 역사의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며 중국이 테난먼 사건의 진상을 인정하고 화해와 대화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1919년 5·4운동은 기념하면서도 태난먼 사건에 대한 기억은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올해가 대만 총통 직선제 실시 30주년이라며 민주주의가 대만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태난먼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묘지 참배와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희생자 유족단체인 태난먼 어머니회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잊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의 무기 조달 체계에 약 2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면 동맹국들이 자금을 모아 조달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PURL 체계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일본은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당하는 나토 안보지원훈련기구에도 자위대 인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살상 장비 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전투 양상과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향후 동아시아 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제 공조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역대 최대 흑자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로 우리나라는 3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33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05억 9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등 정보 기술 품목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24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는데요. 다만 외국인 입국자 증가로 여행 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 효과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연유산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최근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이번에는 충남 서산과 전남 고흥, 무안, 여수 갯벌이 추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존 등재지인 서천과 고창, 보성, 순천 갯벌의 완충구역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대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갯벌은 보성과 순천, 여수 고흥 갯벌, 신안 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서산 갯벌 등 모두 6개 권역으로 구성돼 서남해안 갯벌 생태계를 폭넓게 포괄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1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양의 수도 성곽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주 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 두샨베에서 한 타지키스탄 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는 기존 코리아 페스티벌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타지키스탄 정부 인사와 시민, 재외 동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축제 첫날에는 현지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K-POP 경연대회 결선이 열리며 우승자에게는 K-POP 월드 페스티벌 글로벌 예선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날에는 한국과 타지키스탄 공연단이 함께하는 합동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한식과 전통 놀이, 관광, 뷰티,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타지키스탄 제2의 도시인 후잔트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사관 측은 최근 타지키스탄 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면서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모성 영웅, 공산주의 어머니 칭호를 선전하며 자녀 5명 이상 가정에 식량을 특별 배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12명을 둔 여성을 모범 사례로 내세우며 다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경제난과 양육 부담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러 자녀를 낳기보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애국심을 강조하기보다 식량과 생필품 등 실질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종족장에서 우량 품종의 새끼돼지와 염소,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내각 수위방역 부문과 노동당 조직기도부, 국가정보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현장에 급파돼 전면적인 봉쇄와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일꾼들의 직무 태만과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방역과 과도한 밀집 사육, 폐사 사실 은폐와 장부 조작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폐사한 가축들의 평양 중앙 종축정에서 내려보낸 우량 종자로 확인되면서 현지에서는 단순한 방역 사고가 아닌 정치적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추진해온 세포지구 축산기지 사업의 성과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따라 현지 간부들과 관리 인력들은 대대적인 문책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 당국이 이른바 돈주들을 대상으로 애국미 헌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지역별로 경제력이 있는 주민과 개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식량 헌납 규모를 할당하고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를 애국운동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식량 가격과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헌납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헌납 규모에 따라 당국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 확보와 체제 결속을 동시에 노리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로 시작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안주, 양덕은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4도, 안주 13도, 양덕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삭주와 자성, 강계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삭주 12도, 강계 10도, 자성 9도, 낮 최고 기온은 삭주 23도, 강계 21도, 자성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신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끼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3도, 사리원과 신계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6도, 사리원과 신계 2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는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8도, 장진 5도, 풍산 4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18도, 장진과 풍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도 운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무산에서만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4도, 운기 11도, 무산 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7도, 운기 15도, 무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스리심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기업을 세운 콜레드 힐튼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노력했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지하며 용기를 얻었다.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랄 때,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우리 힘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첫 찬송으로 올려드린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친구 되시는,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울 때,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에 이어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함께 할게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힘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 소망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샤론의 꽃 예수 찬송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타임 잡지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과 그 아들 프랭클린 그램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서 이번에 그 양반 동상이 미국 국회의사당 내에 앉혀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아들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들들의 로마를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들은 도덕적 기준을 아버지에게 둔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정직하게 못할 것을 알면 그 아들도 세금을 속이는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그러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역시 자기가 장가들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 된 후에 가장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지낸 추억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막대하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 종교들을 아이들이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작은 눈들이 작은 귀들이 그대로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부모라고 합니다. 그 작은 손에 그대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든 신이든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서 정말 세상과 짝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였습니다. 계속해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의 이야기 어제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정착 1년쯤 됐을까요?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새로운 꿈을 찾아 또 도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제3국에서 두 달 정도 계시다가 네.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지 이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계신데
0: 네.
1: 그러면은 그래도 한 몇 개 계절을 대부분 보내셨어요.
0: 네.
1: 지금은 봄 거의 뭐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네. 길목에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 이제 시기들을 경험하시면서 네. 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
0: 네.
1: 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0: 네, 많죠.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점이 너무 저한테는 뜻밖이고 어쨌든 그 하나원에서나 다 그거는 배우고 나왔지만
1: 네.
0: 여기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그걸 보게 되었거든요.
1: 요양보호사요?
0: 네.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아서
1: 네.
0: 시험을 쳤어요. 아. 시험 쳐서 합격까지 됐어요.
1: 세상에. 네. 어떻게 이거. 바로 합격하셨어요?
0: 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
1: 네.
0: 네. 그래서 그 합격까지 받고 나니까 자신심이 생긴 거예요. 네. 자신심이 생겼고 그러니까 나도 이 남한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
1: 아.
0: 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1: 요양보호사를 합격하기까지 요 직접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0: 네, 네. 필기, 실기 다 했어요.
1: 직접 해보는 실기?
0: 네, 실습했죠. 실습 한 달은 실기고 한 달은 실습이에요.
1: 직접 가서 네, 경험을
0: 네,
1: 해보고
0: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제가까지 다 실습 나갔었어요.
1: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따신 거죠?
0: 네.
1: 그렇게 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0: 있는 자격증.
1: 네네.
0: 언제부터 그럼 일하실 생각이세요?
1: 그게 이제는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한달
0: 네.
1: 후에야 자격증이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손에 쥐어야지만이 출근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여행도 갔다 오고 네좀 중국에 있는 집에도 갔다 와서부터 정식으로 출근할 결심이에요.
0: 그래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거군요.
1: 네.
0: 선교차.
1: 네네.
0: 더 많이 다녀오세요. 일본도
1: 네.
0: 있고, 또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1: 중국에요.
0: 중국도
1: 네.
0: 다녀오시게요. 가족분들이 있음.
1: 네네네.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네.
0: 자제분들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1: 네. 영상 통화하거든요.
0: 곧 엄마가 가겠다.
1: 네. 너무 좋아하죠. 애들이 저 언제부터 간다 간다면서 못 가고 지금 몇 달째 미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매일 물어보면 이제는 더 미루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한번 갔다 와서는 정식으로 출근을 할 거예요.
0: 사실 근데 자제분들이랑 헤어지신 지 지금 1년이 채
1: 네네네.
0: 안
1: 1년 지났죠. 네.
0: 지나셨어요.
1: 지났어요, 1년.
0: 너무 보고 싶으실
1: 네.
0: 것
1: 1년 반 거진 됐어요.
0: 같아요. 또 오시는데도 기간이
1: 네.
0: 있으셨으니까.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자제분들이랑 가족들이랑 만날 그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면서 제가 괜히 설레면서
1: 아유, 감사합니다.
0: 선생님이 보호사로서의 1년 차의 모습, 2년 차의 모습도 저희가 한번 모셔서 얘기를
1: 네, 그때 가서
0: 나눠볼게요.
1: 기회가 되면.
0: 이게 요양보호사를 여기서 자격증을 따도
1: 네.
0: 북한과는 많이 다른 게 선생님이 또 1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국가에서 이제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 네, 제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0: 네.
1: 네, 그게 진짜, 와, 진짜 너무 자유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제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0: 이제 이곳에 오셔서 요양보호사로서의 또 하나의 삶의 막을
1: 네.
0: 올리셨는데, 선생님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까요?
1: 네. 네. 그때 가서 제가 이 요양보호사로 하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으면 다른 것 공부에도 이렇게 도전해 볼 생각도 있고요.
0: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1: 무슨 간호조무사 같은 거. 네.
0: 간호조무사.
1: 그런데 다른 데도 좀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좀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한번 더 배워보려고요.
0: 배움에 대한 열정이.
1: 그래서 좀
0: 네.
1: 나이가 더 먹기 전에.
0: 아니, 그렇게 여기서는 배우고 싶다는 그 열정이 있으면
1: 네.
0: 또 시간과 여건이 되면 바로 배울 수 있는
1: 네.
0: 그런 것도,
1: 너무 편리하잖아요.
0: 맞아요. 정말
1: 네.
0: 통일이 됐을 때, 물론 다음 세대 친구들이, 다음
1: 네.
0: 세대 분들이 할 일이 정말 많겠지만, 우리가
1: 맞아.
0: 부모님 세대,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들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게 감사한 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다할수 있고 배우고
0: 네.
1: 싶은 거다 배울 수 있다는 게이
0: 맞아요.
1: 점이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감사한 거예요.
0: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그런 날이 왔을 때,
1: 네.
0: 왕래가 가능해지고, 복음 통일이 됐을 때,
1: 네.
0: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1: 아, 그때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에 고향에 가서 우리 주님 은혜를 우리 주님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접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믿어야지 살 길이 열리고 그런 거를 고향 사람들한테도 전도하고 싶어요.
0: 선생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인 복음을,
1: 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1: 네네네.
0: 그런 꿈이
1: 네.
0: 머지않아 현실이 될 줄을 믿으면서
1: 네.
0: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0: 그래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1: 네.
0: 다음 시간에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 네.
0: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또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 중국에서 약 20년 동안 생활을 하신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내주 하나님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찬양 전에 우리 정착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희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우리 몸소 함께 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새벽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소망과 함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무성한 나뭇가지를 누비는 새들이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여도 열매를 맺는 이치를 깨달으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가지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푸르른 6월의 대지처럼 생명의 수액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마침내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앞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후 2026년 6월 9일 화요일에 드리는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은혜로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하시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0: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랑을 12장 31절에 보면 가장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좋은 큰 은사, 가장 좋은 길로 소개를 하죠.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은사도 바라보고 또 은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추구할 때 가장 기본되는 이 전제가 뭐냐면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추구하며, 원문에는 딱 단문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아, 영어 성경에는 pursue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rsue, 추구하다라는 뜻이죠. 헬라어 원문은 디오케테라는 단어입니다. 디오케테. 디오케테는 사실 이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에도 사용이 돼요. 이 디오케테는 이제 사냥꾼이 원래는 먹잇감을 쫓듯이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때도 집요하게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사랑을 추구한다. 사냥꾼이 먹이를 추구할 때도 아주 집요하게 이 먹잇감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사냥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냥감이 포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사냥, 왜냐면 이 예를 들면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가까이 가는 느낌을 알면 토끼가 발딱발딱 뛰어서 자꾸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래서 사냥감을 한번 잡으면 산 몇 개 넘는 것은 보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냥을 하면 살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요런 마음으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은 집요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특별히 여기서의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안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도 공간이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사랑하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으면 그거는 자기 사랑밖에 안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그리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변에 사랑할 사람,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 그리고 사랑은 관계를 타고 흐르는 거죠. 관계 없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왜? 우리가 추구하는 그분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 기본 전제는 사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를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이웃을 함께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더 사랑하려고 하는 열망을 갖고 뭘 사모하느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들은 이제 영어 성경에 spiritual gift라고 나오죠. 영적인 선물들,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영어로 desire, 욕망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죠. 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한다라는 건 뭐냐? 이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특별히 1절에 보면 뭘 하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겁니다. 자, 예언은 이 고린도전서의 은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라는 측면에서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은사. 이게 뭐다?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용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로 신령해 하면서 자랑하며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다. 왜?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내 속에 깊은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려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는 건 좀 같이 좋죠.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이제 공동체를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께 원통해서 기도를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다가 막 그 기도에 휘말려요. 나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돈이 필요한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이렇게 방향이 아버지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우 우리 집안에 저 왼수가 생각나네.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한 목소리로 교회의 이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할 때는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각자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너무 조용하면 막 다 이렇게 졸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도의 소리는 좋다. 근데 내가 골방에 다른 곳에 교회에 혼자 기도하러 왔을 때 혼자 있을 때는
탄식하며 울며 가.

0: 기도해도 좋죠. 근데 기도할 때 모두가 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럼 다 같이 적절히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기도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게 왜 소리가 막 한 사람이 막 이러면 막 다 그쪽으로 정신이 가니까 다 이제 덕을 위해 서로가 기도를 하기 위해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막 샬라샬라 하고 막 하면 이제 그러려니 하는 분은 그냥 자기 기도하는데 이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게 막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몽롱해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 말을 하는 게 너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끔씩 못 알아듣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 이 방언은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로서의 방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각각 그 각각에서 온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다 기도했죠. 그러니까 외국어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외국어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영어로 막 그냥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방언이 있고 다른 방언은 뭐냐? 하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만 직접적으로 가는. 이게 하나님께만 내 비밀을 말하는. 마귀도 못 듣는. 하나님께만 올려듣는 이 기도가 있죠. 이게 바로 하늘 언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 개인의 유익은 있지만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는 그렇게 큰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 개인으로는 덕이 되지만. 그래서 그대가 이제 막 방언을, 어우, 저 사람 방언하네. 또 저 사람은 또 막 이 방언이 바뀌네. 근데 또 어떤 분은 방언을 하면 맨날 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따따따따로 시작해서 따따따따로 끝나요. 한 시간 동안. 그러면, 아유, 1년 내내 따따따따만 하네. 어떻게 따따따따로 시작해서 따따따따로 끝나냐. 그럼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막 기도하다가 따따따따 하고 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것도 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느냐?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 말하는 것은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느냐? 사람에게 말한다. 이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한자로 이 예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예자, 미리 예자, 코끼리 상자죠. 그 다음에는 그 예금할 예자, 코끼리 상자는 옛날에 죽은 코끼리 시체 위에 점을 봤다고 그래서 코끼리 상자면 점칠 예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 이런 의미에서 예언은 뭐냐? 미래를 점쟁이처럼 알아맞히는, 기륭화복을 알아맞히는, 무당이 하는 이런 행위들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근데 성경의 예언은 물론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이 말씀도 있지만 이 예자라는 건 뭐냐?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것. 요게 예언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예언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오는 무슨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받았죠. 뭡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계시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아서 알기 쉽게 전해주는 것. 그런 면에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일종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나누는 것. 이것도 예언의 나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나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만 말씀 나눔은 기본적으로 예언에 속한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나누는. 그래서 이 예언하는 자는 이 예언을 통해 뭘 하냐. 3절에 보면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말하여서 덕을 세우고 그 다음 권면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위로하는 것. 이게 예언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예언을 했더니 잠이 안 와. 교통사고 난다고 하니까. 뭐 잠이 안 불안해서 막 꼴딱꼴딱 세우고 이게 예언이 아니라 겁주고 겁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말 듣게 만들고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무당의 말을 안 들면 여기를 나가면 막 저주를 받는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덕을 세우고 그다음 권면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또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나눌 때 위로가 되죠. 권면도 하죠. 덕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 자체가 예언의 본질적인 목표를 잘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설교, 예배 때 선포하는 설교도 이런 기능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워요. 근데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성경 읽기 반이나 교리 반이나 열심히 공부하며 말씀을 잘 세워야죠.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방언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밀을 아뢰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도 참 좋습니다. 자, 특별히 나는 너희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건 예언하기를 원한다. 자, 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자, 방언을 막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께 말하려는 게 뭔지를 이렇게 깨닫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모두가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도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죠. 어려운 말, 아, 먹구름이 끼네. 아니, 먹구름은 날 더우면 끼죠.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아, 그거 알려면 500원 또 막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계시, 지식,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여기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같이 동격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활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무엇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교회에 떠나서 저 어디 산에 혼자 들어가서 나무뿌리 뽑고 기도원에 가서 은사 받고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막 째려보고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막 겁나하고 이제 이러는 게 건강한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의 모든 활동 그리고 내 일상의 모든 활동의 근본적인 저변에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추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은사 중에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하는 사도의 마음에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이고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해답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함께 유익한 길을 공유하도록 마음을 쓰는 이 사도에게서 은혜를 받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렇게 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죠. 오늘은 내 주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멀리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서부터 가까이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까지 우리 기도의 지경이 이 아침 더욱 넓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모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일수록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먼저 힘쓰라는 사도의 권면을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묵상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6월 9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샬롬.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가슴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란을 거치고 전쟁을 겪었던 나라는 평화의 중요성을 더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거쳤고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했으며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도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전란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 희생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지요. 그들의 희생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오늘 첫 찬양으로 찬송 문을 열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새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부터 지구 밖에 있는 온 우주권, 그리고 인간이 창조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져야 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두 곡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3장, 새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396장, 새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고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헛된 것을 쫓고 꿈꾸며 우상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어리석음은 물론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 주장하는 망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삶을 놀랍도록 윤택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모를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축복을 바라고 구원을 원하면서도 그 방법을 알려주는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구상의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는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317장, 새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며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주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힘겹고 피곤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값없이 주는 사랑,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값을 치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목마른 자들아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서비스의 일곱 가지 비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서울 이문동의 한 주택가에는 전설의 리어카라고 불리는 과일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리어카를 가득 채운 과일을 매일 팔아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마련했습니다. 과일 장수의 판매 비결은 서비스였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백화점에서도 배우러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일 장수가 밝힌 서비스의 일곱 가지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저한 시간 관리. 노점이기에 더욱 철저히 언제 어디를 가는지 알려드립니다.

알려야 한다. 둘째, 단골집은 찾아간다. 단골 가족이 좋아하는 과일까지 기억한다. 셋째, 과일이요 하는 대신 손님이 좋아할 만한 과일 이름으로 호객한다. 넷째, 품질과 재고가 생명이므로 가장 좋은 과일을 떨이를 해서라도 당일에 팔아야 한다. 다섯째, 단골에겐 단골 대접을 해주며 외상도 받아준다. 여섯째, 손님이 왕이므로 손님이 맛이 없다고 하면 맛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곱째, 한 지역에서 꾸준히 장사하며 충성 고객을 늘린다. 과일보다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서비스를 배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찾아 VIP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최고의 서비스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보다 정성을 다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전도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플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테너 박형규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감동받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결단하고 구체적인 말과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동만 받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좀 슬프네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운전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싸울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일 텐데요. 혼자 운전할 때는 크게 잘못을 느끼지 못하다가 가족을 차에 태우고 가다 보면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조심입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듣지 못해도 우리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다른 차 때문에 놀라서 하는 말은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아니겠죠. 다른 운전자의 잘못을 격하게 지적하는 그 말은 우리 차에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운전할 때 말 표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바쁘신가 보다. 길을 잘못 드셨나 보네. 끼어들기 힘드실 텐데 비켜드리자. 마음이 급하신가 보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좋은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금방 알아차리지만 내 잘못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 좋은 말로 감사와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내면의 메마른 땅에 물줄기가 흐르고 사막에 희고 고운 백합화가 피는 기적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세게 해주옵소서. 폭풍에 휘말렸다 살아나온 사람처럼, 굶주림에 허덕이다 먹을 것을 얻은 사람처럼 여전히 떨리는 무릎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 손길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말씀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기를 기도하며 삶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진실하게 살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첫째, 사랑으로 하는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해요. 죄 가운데 빠진 다윗은 스스로 나올 힘이 없었어요. 지난 11장까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자 사람을 보내는 것에 관련된 동사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이전에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나단이 또 찾아오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나단의 임무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까딱하다간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지요. 만약 다윗이 자기 죄를 부정하거나 계속 은폐하려 했다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헤롯의 불륜을 책망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흉한 예언을 했다가 뺨을 맞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나단은 다윗왕 앞에 섭니다. 나단이 다윗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앞에 선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좋은 책망자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상대방의 현재 모습이 아닌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책망은 사람을 세우는 책망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 회복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좋은 책망자입니까? 그저 정죄하는 책망자입니까? 나의 변화를 기대하며 사랑으로 책망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도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둘째, 상대방의 말을 내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즉시 달려가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약 10개월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함은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민감하다는 게 무엇이죠?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한숨과 신음, 고독과 상처까지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보면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서 저건 내 이야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도 처음에는 나단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면서도 가난한 자가 딸처럼 아끼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잔치를 위해 잡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다윗이 한 일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자기 의지로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를 은폐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죄가 드러나 회개로 이어질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죄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를 위해 나단이 비유로 다윗의 죄를 적발했듯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시고 공동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의 간증이나 권면을 들을 때내 이야기로 듣나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나요? 아직 내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실 때 인정하며 회개하나요? 영적 정체기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비교의식과 자기연민을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한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작년 저는 교회 청소년부 리더 선교여행과 수련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제게 깊숙이 드리운 우울의 영을 떠나게 해주시길 기도했고, 주님의 응답으로 전과 같은 깊은 우울에 빠지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후 제게는 믿음의 정체기가 왔습니다. 학업에 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점점 자존감이 깎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주시길 기도했지만, 신뢰는커녕 제 믿음 없음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한 다윗이 죄로 넘어진 것처럼 저도 비교와 자기 연민이라는 죄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1절에서 그를 위한 한 사람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저도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 죄를 묵상했어요. 저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
다문화 가정의 재혼 가정이라는 것, 외모가 부족한 것, 노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등으로 저와 다른 사람을 끝없이 비교했어요. 아직 제 정체성도 모르겠고

0: 하나님의 자녀여서 좋은 게 대체 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제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분으로만 오해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길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요. 이제는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제 비교의식과 자기연민을 내려놓고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매일 아침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며 분을 냅니다. 나단이 비유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니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를 맹렬히 비판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신에 대해 모를수록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판단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man입니다. 이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밧세바와의 불륜 자체가 아니라 지극한 자기애와 교만이었어요.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였어요. 이에 하나님은 9절에서 나단의 입을 통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이웃에게 있는 한 개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애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책망을 들어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내 죄를 보지 못한 채 남의 죄에는 칼날을 휘두르면서 판단하며 살아온 저희의 완악함을 봅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지극한 자기애와 교만으로 지체에게 있는 소중한 한 개를 탐내고 빼앗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이런 저희의 죄를 드러내심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곁에 나단과 같은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건네는 책망을 외면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죄가 이 땅에서 드러나 육적으로 수치당하는 것이 영적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27-9001번, 지역번호 0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35-6001번, 지역번호 0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29절 30절 보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고 또 그 형제가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나홀은 밀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혼하고 아브라함은 사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1장 3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시대 고대 근동 때에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이것은요. 복이 없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박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박복 정도가 아니라요. 저 사람 결혼하는데 애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나? 평소 때 죄를 지어가지고 벌받았나? 저주 형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자식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음 상태는 뭔가 하면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나? 벌받았나? 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은 거라는 그런 미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놀라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니까 역사의 위대한 전 세계의 57.1%가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할 정도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쫓고 본받고 닮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밑줄 쫙 긋고요, 별 다섯 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가문의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곧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했던 말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절대로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아니고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집안 자체가, 신분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삭개오는 여러분 죄인 삭개오가 아니라 의인 삭개오가 되었고, 삭개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받았고, 더 이상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 아니라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고 우리 가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목하고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위대하기 싫다, 나는 성공하기도 싫고 형통하기도 싫고 나는 잘나기도 싫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쁨 받기도 싫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위대해지는 방법, 높아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것을 수만 가지 책으로 수십만 권 책이, 그와 비슷한 책에 비슷한 유의 책이 있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상관없고 그림의 떡과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인 책이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책이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천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기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은요,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요 제단을 쌓아라 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떠나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잘 보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친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은 야훼, 여호와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친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향이 뭡니까? 친척이 뭡니까? 아버지 집이 뭡니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내가 너무 친근한 거,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 손에 잡히는 무엇, 이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에요.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고향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나의 안정감이라고 바꿔서 했고요, 친척은 뭔가 하면 나를 보호할 보호, 안정감, 보호, 그리고 아버지 집은 뭔가 부족할 때 공급하는 공급, 이렇게 하겠어요. 고향이

뭐라고요? 안정감. 친척이 뭐라고요? 보호. 아버지 집이 뭐라고요? 공급. 안정감과 또 보호와 공급. 여러분, 이것을 떠나라. 떠나야 된다. 그거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여러분, 애매한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이 첫 번째 대지에, 여러분,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안정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병행 구절인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시고, 거기에서 리얼자가 달려있는 네 명이 같이 나왔어요. 아버지 대라, 본인 아브람, 아내 되는 사레, 조카 롯, 리얼자 다 들어가죠. 리얼자 들어간 네 사람이 같이 나왔는데, 거기서 중간 기점쯤 되어지는 하란, 거기서 멈췄거든요. 하란 거기서 멈췄어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해서 다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6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고,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음성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지체하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 그 아버지 이름 자체가 지체하다, 지연시키다 입니다. 얼마든지 빨리 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때문에 많이 지체한 거예요. 왜 지체했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갈대아 우르, 우르가 빛, 조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 이라크 지방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로 말하면 건축물, 빛과 조명을 사용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니 그때부터 유목민, 텐트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기적점에 도달하니까 거기도 갈대아 우르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한참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를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티그리스강, 유파르테스강, 그것을 강과 강 사이에 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슨 강 건너서 왔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건넌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넌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 건넌 사람들이에요. 강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과거 생각하면 안 되고, 뒤돌아보면 안 되고, 여러분, 절대로 애매한 지점에서 하늘에서 머물러 있었다가는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서도 광야에서 이미 여러분 홍해 건너 왔는데, 광야에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때 참외, 그때 부추, 그때 마늘, 그때 수박, 이렇게 계속 애굽 생각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매한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롯의 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동네고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거기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자꾸 뒤를 보고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요, 거기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뭘 떠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를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애매한 안정감,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에 한 발, 하늘께 한 발 두는 그 애매한 그 안정감으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친밀함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한 안전

봐라. 네가 가길 원하는데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이에요. 봤어요? 못 봤어요? 눈으로 못 봤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귀에 들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여줄 땅이 그러면 어떤 땅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고 순종하며 나갈 때 보이는 땅이 보여줄 땅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롯은 그나마 말씀 따라가는 사람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롯은 말씀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습니다. 요야다는 말씀 따라갔지만 요아스는 요야다 사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 없어지니까 1년 만에 완전히 변해버리고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조기 유학을 해가지고 미국 갔다 왔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한국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보고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내가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면접을 보러 가니까 깜짝 놀랄 만한 조건을 제시하더랍니다. 월급이요, 여러분 안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월급 2천만 원 준대요. 다음에 2억 준비해 오겠습니다. 월급 2억. 예, 월급 2천만 원 줘, 2천만 원. 그런데 조건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면접을 보면서 월급 2천만 원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는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까지 젊고 참신한 여사원만 취직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면접까지 다 보고 나서 합격을 기다리는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렇게 인터뷰, 아니 저녁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이상하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월급 2천만 원 주는데 회사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 그런 회사고, 근데 왜 신입사원을 뽑는데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젊고 참신한 용모가 아름다운 여성만 뽑는 건지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요, 그 회장이 면접을 직접 보는데, 보통 여러분 월급 2천만 원 주는 그런 회사에 회장이 직접 나와서 면접 안 보잖아요. 그런데 면접을 직접 보는데 너무너무 회장이 잘생기고 미끄하면서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더랍니다. 철저같이 믿었는데 나중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전과 6범, 그것도 완전 악질, 파렴치범이 완전 광명한 천사 흉내를 내면서 회장이라고 거기 앉아있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매도 20대 중반인데 용모가 여러분 참신하고 아름답거든요. 그 가슴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내용을 포장해가지고 내용이 좋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했는가 그게 중요하다가 두 번째 대제 주제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월급 2천만 원에 완전 복지 보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말씀하셨는가? 누가 말씀하셨는가? 내용보다 뭐라고요? 누가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얼리 크리스찬, 잘 들으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너무 열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 너무 열광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인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열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념, 대통령, 정치, 여러분 이데올로기, 그게 열광하잖아요. 그 사람 진짜 리얼리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열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죠?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내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죠? 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세상이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지금 이 세상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공정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임금 맡겨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되면 안 됩니다. 다수 옳은 말하고 여러분 내용 좋다고 거기에 보고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저 꼴통 났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세 가지 첫째 떠나라 둘째 가라 세 번째 제단을 쌓아라 이 말에 네가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 보여줄 땅 그게 일곱 가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자, 앞을 뜹니다 제가 일곱 개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내게 복이 되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너는 축복의 통로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2절 3절 말씀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반드시 거기에 믿음을 갖고 걷는 사람에게 보이는 땅, 보여줄 땅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따라 약속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드디어 각구의 노력 끝에 각구의 은혜 끝에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예, 그런 장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은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흉년이 드는 고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네게부 남방으로 올라오는 이런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면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반절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우선 이게 무슨 뭐 재밌습니까? 당연한 말인데요. 한국 땅이 한국 사람, 일본 땅이 일본 사람,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텅 빈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유토피아 천국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축, 짐승을 기르는 유목민들은 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땅보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목초지 그게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자기 땅에 들어온다? 이거는 굉장한 경계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들을 몰고 왔었을 때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경계하는 눈으로 여러분 안고 눈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경계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상한 눈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7절에도 9절에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렸어요.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0: 예배하는 삶을 가는 곳마다 사니 하나님께서 세겜, 으깨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옛날에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으깨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르는데 오늘 목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의의가 많이 늘잖아. 옛날에 여러분 힘 좀 깨나 쓰는 사람을 뭐 왔다고 부른다고? 으깨 왔다, 으깨. 여러분 으깨는 뭔가 하면요, 힘, 능력을 상징해요. 힘, 능력. 그리고 여기 모래, 상수리 나무는 상수리 나무고 모래, 원래는 세겜 땅 모래거든요. 모래. 근데 이 모래가 그냥 흙 모래 그게 아니고 모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어적으로 선생님, 교훈, 가르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제단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세겜 그리고 모래가 되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교훈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여러분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로 옮겼어요. 베델, 베트, 베들레헴 할 때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고요. 아이라고 하는 곳은요. 태엿더미, 그름더미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베델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집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 아이, 폐어더미, 그릇더미 같은 세상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많아도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갈급함이 있고 그 안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더러움과 폐허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더러움이 그게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 모두는요 아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베델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집이 돼서 우리가 부지런히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아이가 여러분 폐허던 미와 바뀌어서 하나님의 집 베들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떠나라, 가라, 제단을 쌓아라. 뭘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안정감이라고 잡고 있는 애매한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마침내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내 삶의 가포스트 우선순위가 항상 말씀이 되어지는 강기축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7833번 052-244국에 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충현교회 신철원 목사님입니다.
1: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나라,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참 교만과 겸손의 이 성경 말씀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이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고 하죠. 머리 숙인다고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마음의 각도라고 합니다. 겉으로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의 겸손, 이 겸손은 참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서 이 겸손에 대한 마음들 성경에는 정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때 교만하게 된대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충고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저 사람에게선 내가 배울 점이 전혀 없어라 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아질 때, 또 주변에서 보내오는 따뜻한 호의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 바로 그 순간이 교만이 차오르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한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작업복, 겸손의 옷을 입으라로 번역하신대요. 이 작업복은 헬라어로 앞치마를 가리키는데, 신약시대에는 오직 노예들만 이 앞치마, 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겸손의 옷은 우리가 노예임을 나타내는 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 두르는 가장 낮고 거친 앞치마를 입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내 안에서 쑥 내밀며 올라오는 교만의 싹을 잘라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저의 작고 불완전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이웃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배우게 하시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겸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복주시고 또 복주시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내 마음이 혹시나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거래요. 하지만 내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쳐난다면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프닝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 링크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이 아침. 자,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가 없고요. 대신엔 백은실 사모님의 유익한 특강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생각해 봅시다.

짱짱 성경함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은실 사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5월 한 달 많은 교회에 사역을 다니면서 부모됨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부모는 사명자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워주신 청지기인 것, 그리고 또 죄인과 죄인의 만남을 통해 함께 빛되시는 예수님께 걸어가야 할 동역자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또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자리에는 분명히 그에 맞는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의 신앙적인 첫 번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과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짱짱 성경함송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절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승해야 되고 반드시 전수해야 될 그 사명자로 우리 부모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청지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별히 청지기라는 말은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래요. 주인의 자산도 관리했고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대요.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 자리는요,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자녀가 소유가 아닌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그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과 소명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도권과 통제권으로 올려드려야 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청지기적 사명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거죠. 이 동역의 자리는 사실 동행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를 동행하고 예배의 자리를 동행하고 기도의 자리를 동행하면서 이 동역의 관계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부모가 지혜로우면요, 우리 아이들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행 없는 동역은 없어요. 결국 자녀 양육은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와 또 가정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큰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작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을 가르칠 수 없고 이끌 수 없으니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빛 대신 예수님께 믿음과 신뢰의 본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동역하고 동행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첫 번째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또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역대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 앉고 걷고 일어서고 또 모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함께 걷고 앉고 일어섬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부모됨이라는 것, 부모는 사명자라는 것, 또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동행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가정 이루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한 절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맑은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6월 9일 복된 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새 힘 얻으리.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인사합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문자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주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응답의 조건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정욕으로 살려고 구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부자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해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나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구하면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영육간에 해로운 것을 또 득이 되지 않는 것을 구하면 응답 안 해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문제든 주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바람을 일으킨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에서 큰 꿈을 가지고 학교에 부임하였는데 그 학교가 빚더미에 앉아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성경 찬송과 그리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고등교육을 해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초반부터 부도 위기에 처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3일간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도 없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나흘째부터 기도 내용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기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신문사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고 전면 광고를 낼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협박 같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학교에 내려왔더니 서무과에 편지가 한 통 와 있는데 미국에 사는 크리스찬 한 분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그 속에 수표 한 장을 보냈는데 정확하게 학교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와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창 고등학교를 다시 일으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이 간증을 듣고 야, 나도 하나님 한번 협

0: 협박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 가서 하나님 없습니다 하고 광고를 낼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마음을 바꿔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협박에 의해 못 이겨서 응답해 주시는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영 장교장 선생님이 기도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셨기에 하나님은 덜이 쓰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년 전 제가 개척할 당시입니다. 이곳에는 병원도 없었고 농촌 의료보험도 실시가 되기 전입니다. 그때 면사무소 안에 보건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건소 소장과 간호사들을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값과 그리고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하는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영혼구령에 불타서 열심히 무료질을 하다 보니 800만 원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볼 때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날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셨는데 빚까지 지게 하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다시 나는 직장으로 돈벌러 내려가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도 되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사실을 알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특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내 개인이 잘 먹고 있고 쓰면서 빚진 것이 아니오 교회 부흥과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빚진 돈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생계를 위해서 택배 물류 창고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다들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상자를 나르는 속도도 분류하는 속도도 남달랐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다 보니 어느새 마음에 경쟁심이 들어왔습니다. 더 빨리 해야 해. 뒤처지면 안 돼. 이렇게요. 그때부터는 일 자체보다 속도에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고 점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 지금 뭐하니?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너가 여기 온 이유가 남들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였니? 아니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였니? 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느라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사역도 일도 삶도 언젠가부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달려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누군가를 이기는 삶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경쟁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본질이 있다면 다시금 그 본질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시작할게요.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이 쏟아진다. 괜찮은 아침, 괜찮은 미션. 자, 괜찮은 미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똑같이 늘 동일하게 네, 한 가지의 미션을 수행하시고 출석 도장을 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미션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우리가 때로 본질을 놓치고 속도와 주변 사람만 의식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 미션은요, 여러분의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네, 뭐 회사를 출근하실 수도 있고 또는 집에서 육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지난번에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전화하다 보니까 이 뭐랄까 그 사회복지사로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에 매진하다 보면 자칫 경쟁과

그저 일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것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하는 그 일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쉽기도 하죠. 네,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주부시라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낸다. 혹은 가족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평안한 가정을 만든다. 뭐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화요일의 순서죠. 이 화요일에는 늘 FEBC 초대석이라고 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네, 그 인터뷰를 제가 하지 않고요. 이 괜찮은 아침 원래 진행자셨던 우리 강세영 PD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어떤 분을 모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잘 한번 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미션 수행 지금부터 해주시고요. 저는 찬양 듣고 인터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람과 가장 특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역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FABC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FABC 초대석 강세영입니다. 인생이 무료하다라고 느낄 때 흔히 쓰는 관용구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삶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삶은 다들 싫은 건지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 갓생산다 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죠. 오늘은 갓생사는 인생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0: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최하진이라고 합니다.
0: 아, 최하진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울산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성함만 소개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1: 아,
0: 좋겠습니다.
1: 저는 현재 선교사이고요. 하얼빈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1,500명, 교직원 300명, 또 한국에서의 유학생 250명, 이렇게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에서 선교 사역한 지 33년 된것 같아요.
0: 네. 이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해서 많은 청소년들의 렉 걸린 인생 뚫는데
1: 맞아요.
0: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최하진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야, 열렬히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야, 우리 극동방송 만세.
0: 이분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1: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0: 예전에 다른 분들 앞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하실 때 제가 관객 혹은 참여자로 뵀던 기억이 납니다.
1: really?
0: 네,
1: 미안. 진짜?
0: 그분과 이렇게 really.
1: 그러시구나.
0: 그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오늘 좀 약간 감회가 새롭다
1: 아우, 너무 좀
0: 라는 생각이
1: 반갑네요.
0: 듭니다. 울산극동방송 오신 거 너무
1: 아,
0: 환영하고요.
1: 예, 정말 예, 감사합니다.
0: 제가 이렇게 오시자마자 또 저한테 바로 선물 안기시더라고요. 큰 선물
1: 네, 너무
0: 안기셨는데
1: 좋은 선물이죠.
0: 신간 작업하시고 좋은 책을 가져오셨어요. 제목이 정말 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맞춰서 오늘 오프닝 뽑아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1: 너무 좋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렉 걸린 인생을 뚫어주는 치트키.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0: 아, 우리 사람들이 렉 걸린 인생 같다. 렉이 뭐냐면 이렇게 컴퓨터 작업할 때 뭔가 안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갑자기.
1: 그래서 동그라미만
0: 그럼
1: 이렇게
0: 동그라미
1: 계속
0: 돌잖아요.
1: 돌아가고.
0: 그게 이제 렉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 그렇죠.
0: 이렉 걸린 인생들을 우리 한번 뚫어주는 치트키를 알려주는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신간의 제목 너무 좋더라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가생의 법칙. 이죠.
0: 가생의 법칙.
1: 이름하여 God's Life Rules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영어로 하면.
0: 아, 네, 너무 좋네요. 아니, 저는 이 앞에 헤드라인 보고 참 웃었어요.
1: 그러세요?
0: 방구석 NPC에서 인생의 하드캐리어로 12가지 영적 필살기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더라고요. NPC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알것 같고
1: 그렇죠.
0: 모르는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약간
1: 나이 드신
0: 설명해
1: 분들은 잘 모를
0: 주시겠어요?
1: 거예요. NPC는 이게 다 게임 용어예요. 가생의 법칙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게임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들의 문화를 입고 복음의 본질을 전해주자.
0: 아멘.
1: 이 목적으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NPC, non player character라고
0: non player character.
1: 이렇게 발음이 좋으세요? 예?
0: 저 영어 선생님 출신.
1: 그러셨어요? 야, 난 된장 발음인데 버터
0: 아니,
1: 발음이네.
0: 된장 발음이라뇨. 어쨌든 NPC.
1: 대단하셔. 예, NPC. 그 예를 들어서 게임할 때 보면 이제 주인공이 막 총을 쓴다든지 막 활동을 할때 옆에 나래비로 서 있는 그 병사들이나 뭐 등등에 아무 일 없이 그냥 뭐 활동하지 않는. 근데 우리 요즘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죠. 집에서 학교 가고, 학교에서 또 학원 가고, 집,
0: 바쁘죠.
1: 학교, 학원. 이게 다란지 쳇바퀴인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산것 같은데 진척이 없어. 렉이 걸린 거죠, 이게.
0: 그러네요. 이게 어떤지 알겠는 게, 이왜 NPC다라고 표현하셨는지 알겠는 게, 우리 게임 들어가 보면 보통 주인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총 쏘는 게임이다. 그럼 또 적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일단 이건 메인 캐릭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주변에 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지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주변머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NPC라고 표현하신 거죠.
1: 그렇죠.
0: 이 NPC 인생을 벗어나서 갓생 사는 인생
1: 가생.
0: 살게 하겠다
1: 그렇죠.
0: 하는 내용을 책에 담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갓생의 법칙의 저자 최하진 선교사님과
1: 아우,
0: 함께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야, 아주 신나는데요.
0: 너무 좋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뭐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방
1: 그렇죠.
0: 국제학교도 설립을
1: 맞습니다.
0: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아이들에게

0: 약간 네. 게임처럼 이렇게 직관적이진 않은 거예요.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제가 성경 인물들을 게임처럼 아이들에게 직관적으로 느끼게끔 그렇게 책을 쓴 거죠.
0: 아, 네, 네. 애들이 이제 흥미를 네. 느끼고자.
1: 예, 예를 들어서 네. 아,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네네. 아브라함이 정말 안전지대에서 정말 그 방구석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0: 방구석에서.
1: 그렇잖아요. 방구석 랭커지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과감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안전지대를 로그 아웃한 거야. 예. 게임 용어죠. 이것도 로그 아웃.
0: 그렇죠.
1: 예, 예. 영어로는 get out이지만 예. 게임 용어는 로그 아웃한 거야. 네. 예. 그 이 안전지대를 탈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지대로 간 거지. 광야로.
0: 네.
1: 예.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죠.
0: 아.
1: 아브라함이.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안전지대에 살아봤자 그저 그래. 인생이. 저도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굉장히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박사학위를 딱 받는 순간에 예, is that it? 이게 다야? 예.
0: Is that it?
1: 예, 예.
0: 이게 전부야?
1: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예.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내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뭐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아,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0: 네.
1: 예. 그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안전지대를 추구하면서 산 거잖아요. 이게 진짜 안전한 지역이 아니야. 신앙지대로 가야지 나의 안전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죠.
0: 네.
1: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면 좋겠다.
0: 약간 네. 나의 세상의 안전지대에서 로그아웃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하나님의 세상으로 로그인
1: 로그인. 로그인. 네.
0: 그런 치트키를 알려주는
1: 맞습니다.
0: 성경의 인물을 대비해서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결국은 네. 성경 이야기를
1: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0: 우리 학생들이 네. 좀 받아들이기 쉽게
1: 그럼요, 그럼요.
0: 훨씬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으로
1: 살아있게 네.
0: 다가오게 하신 노력을 맞습니다. 기울이셨다.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석할 네.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1: 네네.
0: 사실 내가 박사학위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지만 사실 네. 그 박사학위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카이스트 화학공학 박사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 교수라는
1: 네.
0: 이력을
1: 네네.
0: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1: 예.
0: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그것도 이제 치트키 인물 또
0: 치트키를 약간 오늘 다 흘리게.
1: 오 예예 예. 바울 같은. 사람 보면 자기의 모든 학벌, 인맥, 또 가문 이게 다 똥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는 조금 아주 좀 화려하게 번역을 한 거지만 예? 예, 예. 그렇잖아요.
0: 결국은
1: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똥이야.
0: 굉장히 좀 와닿네.
1: 와닿죠. 예.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0: 아...
1: 예, 예. 예.
0: 바울이 말한 게 이거야.
1: 그렇죠. 배설물 같이 여기는 거지.
0: 거룩한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게.
1: 맞습니다.
0: 애들이 너무... 딱 이해하기 쉬운
1: 단어로.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도 똥 얘기 좋아하니까. 제가 똥 에피소드 굉장히 많이 했어요.
0: 괜찮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여기까지만 하고.
1: 괜찮다는 게.
0: 네,
1: 예, 예.
0: 다른 얘기는 that's it.
1: 오케이, 오케이.
0: 다른 얘기는 네. 저희 따로 유튜브에서 한번 만나시죠.
1: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너튜브에서 한번 만나시면 좋겠다.
1: 네, 네,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또 두 번째 치트키 네. 인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0: 얘기해 주세요.
1: 아,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죠.
0: 요셉.
1: 요셉. 요셉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채색 옷을 입었어.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명품 옷을 부모님이 너무 입히게 된 거야. 과잉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편애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채색 옷을 입히는 야곱이 미웠을지도 몰라요. 저 녀석이 요셉을 내가 귀하게 쓰려고 하는데 자꾸만 채색 옷을 입히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 채색 옷을 벗겨버리자. 벗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구덩이에 예? 빠뜨리고.
0: 네.
1: 그리고 아, 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고.
0: 네.
1: 또 열심히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또 보디발 부인에게 또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고. 예. 이게 다 뭐야? 인생의 억가라는 거, 억가. 억가. 예? 예. 억가
0: 억가를 너무 많이 당했어.
1: 뭐, 억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 보통 사람들 같으니 왜 나만 이러해? 나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야? 어, 구덩이에 빠뜨려져. 어, 노예로 팔려가. 어, 또 감옥까지 가. 이게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번 생 완전히 망할 줘야.
0: 인생망이라고.
1: 어, 인생망이야. 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근데 이렇게 인생의 억까 이런 걸 억까 상황이라 그러지.
1: 네,
0: 예.
1: 억까를 당했다라고 하죠.
0: 예. 억울하게 까이는 상황이다. 억울하게 까이는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걸 그냥 억가로만 생각하지 마라.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 옷을 입힌 거예요. 누더기 옷. 누더기 옷에 은혜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그 신하들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궁에 취직하는 그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총리로 죄송합니다. 아이들 용어로 떡상했다고 얘기하죠.
1: 그렇죠. 떡상했죠.
0: 떡상한 거야.
1: 인생이 떡상했어.
0: 떡상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쓰기 위해서 억가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가 상황은 이거를 억가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히든 맵이다. 예. 히든 던전. 예. 비밀 훈련
1: 구역.
0: 장소.
1: 네. 우리 뭐 던전에 숨어서 막 약간
0: 맞아요.
1: 비밀 뭐 이런 거좀 하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밀 던전이야. 하나님. 히든
1: 감옥이
0: 던전.
1: 그리고 구덩이가 보디발의 집이.
0: 그렇죠. 그게 히든 던전이 되어서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모든 거를 다 배웠어요. 재무도 배웠죠. 인간관계도 배웠죠. 또 정치도 배웠죠. 다 배웠습니다.
1: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억까라고 얘기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맵을 크게 봐라. 너는 지금 비밀 던전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네 인생 떡상하게 하시려고
0: 그렇죠.
1: 억까당했던 이러이러한 인물이 있었으니까 너의 삶이 지금 그냥 던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떡상할 날을 한번 기다려보자.
0: 그러면 열심히 살아라.
1: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뭔가 이럴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억까가 조금 약간 퀘스트 깨는 것 같은
0: 그렇죠. 퀘스트 깨야 되는 거야.
1: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맞습니다.
1: 아니,
0: 퀘스트 1, 퀘스트 2, 퀘스트 3.
1: 이게 누구보다 사실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접하시니까 이런 용어들, 그리고 책의 이런 설명들이 가능하신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보고 또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0: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이 책을 쓰고 처음 집회를 했는데
1: 네네.
0: 이 책을 아이들이 다 읽었어요. 읽고 아이들이 또 이제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잖아요. 어떤 남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쯤 돼
1: 네네.
0: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진짜요? 저 책을 읽으면서 20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 5학년짜리가요?
0: 5학년짜리가. 예. 그러면서 진짜 걔가 포스트잇을 얼마나 많이 거기다 하면서 메모하고, 와, 그거를 진짜 준 바이블처럼 끼고 다녀요.
1: 이해하기가
0: 맞습니다.
1: 쉬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0: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냥 진공에 빨려 들어가듯이 푹 빨려 들어가는.
1: 그걸 목적으로 하여튼
0: 예.
1: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0: 맞습니다.
1: 쓰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고대 시대의 저 고리타분한 얘기가
0: 오,
1: 아니라
0: 예, 맞습니다.
1: 야, 너 억까당하는 네 인생이지 얘도 억까당했는데 얘
0: 그렇죠,
1: 나중에 이렇게
0: 그렇죠.
1: 떡상했어 막 약간
0: 그렇죠.
1: 이렇게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표현하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억까를 당한 인생이 있단 말이야?
0: 그렇죠.
1: 라고 하면서
0: 그렇죠. 예,
1: 나중에 떡상하네?
0: 오,
1: 약간 이렇게 볼수 있게 성경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0: 맞습니다.
1: 애를
0: 맞습니다.
1: 쓰셨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정말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재밌어 하실 것
0: 굉장히
1: 같다라는
0: 재밌습니다.
1: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게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1: 그러네요. 안주하던 마을 밖으로 과감하게 로그아웃, 아브라함, 요셉.
0: 그렇죠.
1: 인생 억까 상황을 레벨업 기회로 만드는 방법.
0: 맞아요.
1: 다윗, 남의 갑옷 대신 너만의 짝돌로 정면 돌파.
0: 그렇죠.
1: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예수님, 우주 최강 마스터가 전수하는 섬김의 반점이에요. 아니, 요즘 시대에 너무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0: 그렇죠.
1: 이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어떤 그 요즘 연예인들 왜 네. 카페 예, 예. 아이돌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0: 있잖아요.
1: 예수님
0: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장미꽃 같은 거 모시고
1: 네.
0: 왔니? 내 세계로 초대해. 뭐 약간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이제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 굿즈, 예수님을 마치 이제 아이돌 스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1: 그래요?
0: 표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우리 선교사님은 사실 확실히 학생들과 많이 지내다 보니
1: 맞습니다.
0: 그 감을 읽으시고 이렇게 한것 같다.
1: 그렇죠.
0: 카이스트 스탠퍼드 박사님.
1: 아, 내가 진짜 거룩하게 지내 애들에도 부족할 판인데. 애들한테 저렇게 무너져서. 근데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소통해 보니까 어른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0: 어른이 무너질 때
1: 네.
0: 아이들이 마음문이 열리는 것
1: 예, 그렇더라고요.
0: 같아요. 그 마음의 돌문을 여는 건
1: 맞습니다.
0: 어떤 고귀한 어른의 모습이
1: 오,
0: 아니라
1: 예.
0: 딱 너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1: 오, 맞습니다.
0: 혹은 너의 수준이 그냥 나의
1: 오,
0: 수준이야라고 이제
1: 그렇죠.
0: 만들어주는
1: 네.
0: 어른의 무너짐을 봤을 때이 친구들의 마음의 돌문이 무너져 내리는 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내가 이놈의 이놈의래 어쨌든 이 친구와 너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높이 있는 것 아닌가?
1: 맞습니다.
0: 내가 너무 무너짐을 안 보여준 것
1: 그렇죠.
0: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1: 그럼요.
0: 좋겠다.
1: 예수님도 사실은 그분은 신성하신 분이고
0: 맞아요.
1: 하나님이셨고,
0: 하나님이셨는데.
1: 근데 무너지셨어.
0: 맞아요.
1: 그 인간으로 무너지신 거예요.
0: 딱
1: 아니 신성이 인성이 됐다는 거에 이게 굉장한 신비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0: 아멘.
1: 아, 그래서 이게 참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 그 말씀처럼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0: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그들의 언어로 누리게 하고 싶은 몸부림이 담겨 있는 신간입니다. 갓생의 법칙. 저자 최하진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이때쯤 되면 선물을 많이 갖고 왔다. 제가 예고를 드렸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받겠습니다. 갓생이라고 키워드를 받겠습니다.
1: 아, 좋네요.
0: 네, 한국어로 갓생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갓생 한번 살게 해보고 싶다.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해보고 싶다. 그들의 언어로 접근해 보고 싶다 하는 은혜가 있으신 분들께 첫째 책의 정보를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신간 귀한 도서를, 사인 도서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지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갓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갓생이라고 문자를 보내셔도 저희가 추첨 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해서 10분께 귀한 선물 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책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다섯 자 토크를 많이 해요.
1: 아, 그래요? 어우, 이거 어려운
0: 그래서
1: 건데?
0: 좀안 쉬운 건데,
1: 네네.
0: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갓생을
1: 예.
0: 다섯 자로 표현한다면.
1: 아우, 이거, 야, 이거.
0: 이거 예고 없이 제가 질문
1: 미리
0: 드린
1: 예고도
0: 거예요.
1: 없이 이렇게
0: 그냥 바로
1: 주셨네.
0: 대본 드린 거거든요.
1: 이야.
0: 진정한 갓생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1: 네.
0: 무엇일까?
1: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0: 생각할 시간을 약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한 곡 듣고 와서
1: 네.
0: 우리 이야기를
1: 그러면, 그래요.
0: 나눠봤으면
1: 감사합니다.
0: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진정한 갓생이 무엇인지 한번 다섯 글자로 줄여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찬양한 곡 듣고 와서 저희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게요.

0: 진짜 1분 32초 딱 시간 드렸어요.
1: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아, 저 30초 만에 생각했어요.
0: 네, 너의 네. 발걸음, 오레브의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자, 진정한 갓생을 다섯 자로 정리하자면 답은요?
1: 답은 하드 캐리어.
0: 하드 캐리어.
1: 예, 하드 캐리어. 생각 못했죠.
0: 하드 캐리어. 어, 괜찮은데요.
1: 네, 괜찮죠.
0: 자, 설명 드립니다.
1: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예를 들면 에스더는 흑수저였어요. 흑수저.
0: 그렇죠.
1: 어? 그다음 난민이야. 어. 그렇잖아요. 포로니까 다 난민이잖아요. 포로에다가 고아예요. 고아. 예.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왕 왕후를 뽑잖아요.
0: 네.
1: 아, 그러면 이제 와, 그 지원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0: 전 아, 그렇죠.
1: 전국에서 뭐 내노라는 아가씨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출전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거기서 이제 미스 코리아 뽑듯이 이거 더 힘든 거야.
0: 그렇죠. 네,
1: 미만 보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와우, 에스더의 그 풍기는 그 아우라, 네, 굉장했던 거죠.
0: 네. 네,
1: 딱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왕후감이다. 예, 그걸 딱 느낀 거죠. 페르시아 왕이. 예, 그 왕후가 됐어요.
0: 네.
1: 왕후가 됐으면 이제 그 당시에는 왕후라 할지라도 왕과 함께 같이 있고 싶다. 이거 같이 있을 수가 없어.
0: 마음대로 안 되죠.
1: 예, 마음대로 안 돼. 왕이
0: 선택해줘야죠.
1: 불러야 돼.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모르드게 삼촌이 야, 지금 우리 민족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 어? 다 이제 지금 모든 우리 민족은 이제 씨도 없게 생겼어. 어? 네가 지금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니?
0: 네. 네가 하드캐리를 좀 해야지.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에스더에게 묻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내가 어떻게 했지만 3일만 시간 주세요.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낸 결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If I perish, I perish.
0: 네.
1: 한번 해주세요.
0: If I perish, I'll perish.
1: 아, 역시 참 발음이 참.
0: 예. 네.
1: 죽으면 죽으리로다.
0: 아멘.
1: 이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면을 위기의 국면을 완전히 희망의 국면으로 만들어버린 이게 바로 하드 캐리어. 예.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드 캐리어야.
0: 아, 맞아요. 네. 우리 인생을 이 뭐랄까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엉망진창인 NPC 같은 인생에서
1: 네, 네.
0: 인생을 하드 캐리해서
1: 맞습니다.
0: 사실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드 캐리해서
1: 그렇죠.
0: 우리가 갓생사는 그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여러분들 모두 네. 하드 캐리어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게 진정한 갓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1: 그렇죠.
0: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전 이 답이 너무 좋았어요. 진정한 갓생이 그냥 어디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1: 네, 네.
0: 그냥 채색옷 입혀주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드 캐리해서 끌고 가는 네. 내 인생 자체가 네. 진정한 갓생이다.
1: 그렇죠.
0: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1: 맞습니다.
0: 이라는 그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예, 예.
0: 저도 인생 제 인생 정말 하드 캐리 하고 있거든요.
1: 아, 할렐루야.
0: 엊그제도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1: 저도 하드 캐리어 인생을 살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사실
1: 네.
0: 뭐
1: 네.
0: 이거 아니 가이스트 화학공학 박사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 교수 저 같으면 이 채색옷 그냥 입고 있었을 것 같아요.
1: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때려칠 때 우리 아버지도 미쳤다고 하고.
0: 도대체 왜 때려치신 거예요?
1: 내가...
0: 아시는 분들은 워낙 선교사님 유명하셔서
1: 네네.
0: 최하진 선교사님 유명하시니까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1: 예.
0: 저분은 왜 그랬을까?
1: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질 않았어요. 예. 제가 이제 맨날 제 스펙만을 위해서 안전지대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0: 네.
1: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딱 한 명만이라도 전도해봐야지. 예. 그래서 one person to Jesus. 이 내 꿈이었어요.
0: 네.
1: 인생 최초의 하나님의 꿈이었어.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을 전하자. 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꿈이 생겼어요. One more to Jesus. 한 사람 더 하자.
0: 네.
1: 예. 또 됐어요. 또 새로운 꿈을 주신 게 one more. 두 제지였어. 한 사람 더 예수님에게. 또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다른 꿈을 주신 게 One more nation. 두 제지였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니. 이 마음을 주신 거야. 이 마음을.
0: 네.
1: 근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내가 그 복음 전도의 열정, 그 소원이 꺼지질 않는 거야. 파이어. 예. 그냥 불이 타오르는데 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꺼질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계속 타올라.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0: 아멘. 예.
1: 그래서 제가 그 미쳤다는 소리 듣고 갔죠.
0: 그렇죠. 가족들은 이제 주로
1: 가족들도 처음엔 다 미쳤다고 했죠.
0: 그렇죠. 나중에는 네. 이제 삶을 사시는 거 보고 아 저게 부르심이구나 맞습니다. 깨닫게 되지만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보통 스펙이냐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혹시 근데 이 책 읽으면 네. 이제 스탠퍼드대 교수 됐는데 때려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과 염려도 하실 것 같은데 부르심이 각자에게 마세요. 있으니까. 네네.
1: 제가 지금까지 스탠퍼드를 때려친 거 지금 벌써 한 30몇 년 됐다고 네.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 내 인생의 the best decision in my life.
0: 네.
1: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 최선의 결정. 그것은 스탠포드를 때려쳤다.
0: 아.
1: 하나님을 붙잡았다.
0: 아멘.
1: 세상의 노벨상을 때려쳤다.
0: 아멘.
1: 하나님의 노벨상, 하나님의 면류관을 잡았다.
0: 아멘.
1: 예, 예. 이 인생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0: 맞아요. 예, 예. 다람쥐 쳇바퀴 사는 삶이 아니라.
1: 그럼요. 예.
0: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1: 다이나믹, 네. 스펙타클.
0: 예. 엄청 다이나믹하죠.
1: Unbelievable. 이게 영어 써도 되는 겁니까?
0: Unbelievable. 우리 울산입니다.
1: 아, 이 그렇구나. 여기 예. 국제도시라.
0: 아주 예. 금방 됩니다. 자, 이렇게 Unbelievable 한 예, 삶을 예. 살고 계신 우리 만방국제학교 최하진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네네. 인생이 바뀐 수많은 아이들의 간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까 5학년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1: 네네네.
0: 가장 최근 네. 내가 들었던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었던
1: 네.
0: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던 사연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
1: 최근 가장 최근에 네. 우리 그 한국 유학생이 많다고 했잖아요.
0: 네.
1: 저희는 이제 난 크리스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뽑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0: 네네.
1: 한 명이 왔어요. 예. 근데 걔가 6개월 만에 예수 믿었어요. 한 명도 예수 삼형제의 부모 그러니까 총 다섯 식구거든요.
0: 네.
1: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0: 그 집에?
1: 예, 예, 그 집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알게 된 거야.
0: 몇 살이에요, 그 친구는?
1: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0: 남들 중2병 걸리는 그때 예, 예, 예, 예. 예수님을 만났는데.
1: 중2병, 우리는 중2병이 없어요. 우리 학교면 다 행복해져, 이상하게. 예. 예.
0: 가생사니까.
1: 가생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0: 아멘.
1: 중2병 사라집니다.
0: 아멘.
1: 예. 그래서 얘가 이제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 소원은 뭐냐면 우리 집안 모든 식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0: 아멘.
1: 그거 어떤 거예요?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지 그냥 가짜로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진짜 잘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도 일찍 월장하고 그러는 애가 변해.
0: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네. 가장 큰 장점은
1: 네.
0: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의 성실함 그리고 나의 삶의 충실함
1: 그렇죠.
0: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냥 예. 예수님의 네. 사람으로서 합당한 길을 찾아가게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결국은 네.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게 되는
1: 맞습니다.
0: 것들은
1: 예.
0: 자동으로 따라오는
1: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0: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뭐 우리 학생들이 네. 방향은 조금 틀릴 수 있으나
1: 네, 네.
0: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네. 제대로 된 반응들은
1: 맞습니다.
0: 나의 삶에 있어서도 예, 예, 충실한
1: 예. 그렇죠.
0: 그게 이제 신앙인의 삶을 그렇죠. 살아가는 모습이 예, 예. 아닌가.
1: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전 입시 코디를 하면
0: 네.
1: 그냥 자녀 대학을 보내는 거에 끝나지만 이 가스 앤 코디를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0: 인생